0: 이샤의 Third Time Lucky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 일요일 순서 문을 열었고요. 자, 이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편안한 주말 아침 맞고 계세요? 어떤 향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아침에는요. 저는 일요일 아침에 가장 맡으면 좋을 만한 향을 생각해 봤는데 커피 내리는 커피 향 그리고 책을 넘기면서 나는 그 종이 향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커피 향과 종이 컵 그 책에서 나는 향 이렇게 정리하면 조금 지적으로 이렇게 좀 어필할 것 같아서 그런 걸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권애영님은요,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튀긴 음식을 잘 안 먹었는데 아들이랑 산책 나왔다가 튀김 냄새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튀김 10개 사서 아들이랑 5개씩 나눠 먹었어요. 밀가루 안 먹기로 다짐했는데 튀김 냄새 넘어갔어요. 뭐 튀김 드시고 조금 더 운동하고는 되죠. 뭐 튀김을 어떻게 완전히 안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죠? 광고 듣고 옵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카페페 주문.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카페페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우리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3003님, 부모님 댁에 와서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리며 밭에 짐승들 못 들어오게 망도 치고 닭장에 참새들이 못 들어오게 그물도 설치했는데요. 참새들이 초반에만 좀 그물 앞에서 허둥거리더니 시간이 좀 지나니까 기가 막히게 틈을 찾아 들어가더라고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얘네 왜 이렇게 똑똑해요? 그래요. 아, 그 그물 사이에서 좀 큰 구멍 이런 것들을 애들이 찾아내서 그걸로 들어가나 봐요. 그죠? 에, 다 살궁리를 하는 거지. 근데 참새들은 그냥 모습만 봐도 조류 중에도 조금 좀 똑똑할 것 같은 그런 외모 아닌가요? 에, 사이즈는 작지만 뭐 행동도 굉장히 좀 민첩하고 왠지 애들이 좀 똑똑할 것 같아. 멀티비타민 세트 드립니다. 8176님, 다른 집 아내들은 기념일에 보석이나 꽃 혹은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식사 이런 걸 원하는데 저희 아내는 항상 신상 공구들을 갖고 싶어요. 전동 드릴, 몽키 스패너 이런 것들이요. 망치 들고 아우 못 박기 좋게 생겼다 감탄하는 아내를 보면 너무 멋지고 솔직히 조금 무서워요 형님. 몽키 스패너 신상. 이거 디자인, 손잡이가 디자인이 완전 대박이네. 아내분이? 야 진짜 멋지십니다. 멍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자, 이지영의 산책. 7906님 청해 주셨고요. 도로시 밴드 소풍으로 이어집니다. 2318님이 청해 주셨네요.

유행했었죠. 어린이용 스킨케어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조시 그로버의 You Raise Me Up, 마이클 볼튼의 Go the Distance 두 곡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그래서 꼬들꼬들한 라면 드실 수 있는 거죠. 이 화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떡 같은 경우도요. 이게 물에 담가놨다가 그냥 넣자마자 부드러워지는 그런 아주 말랑말랑한 상태로 넣기 때문에 집에서 딱딱한 거 오래 넣어서 부드럽게 만들면 전분이 막 나와서 이게 막 좀 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물은 맑으면서 떡은 말랑, 면은 꼬들. 그 차이. 간장 양념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6950님, 어제는 남편한테 영화 보고 오라고 혼자 영화관에 보냈는데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좋았대요. 팝콘 먹으며 오로지 영화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며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차지도 혼영해보신 적 있나요? 좋아하시나요? 좋습니다. 극장에 가서 혼자 봤던 경험은 딱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20대 때 딱 한 번.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후로는 없습니다. 혼자 오래전 기억이긴 하지만 괜찮았던 것 같기는 한데 그 이후로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강 유람선 탑승권 2인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스위스로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이소연 시청해 주셨고요. 윤미래의 터치 러브로 이어집니다.

다들 이런 건가요?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평생 그랬거든요. 애 때부터 그랬는데 날씨에 완전 지배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막 감정이 막 그냥 오락가락해요. 감정의 기복이. 아직도 그래요. 그리고 철분제 선물로 드립니다.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감성적이신 겁니다. 게네트 게이츠의 Any One of Us, 4816님, 헨슨의 음밥, 웨스트라이프의 Uptown Girl까지 하십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서울 도심에서는 연등 행사로 인해 우정국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안국사거리에서 종각사거리 양방면 전차로가 오늘 자정까지 통제되는 만큼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소래터널 부근에서는 버스 관련 사고가 나면서 여전히 1, 2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뒤로 송내나들목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진천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되고 서울시내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나들목에서 탄천 1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0: 온라인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5: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4: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6: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순한 저자극 클렌징, 피피클에서 효소 파우더 세안제 세트,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 세르세에서 여성청결 세럼,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비건 전문 우브레도 배치찬에서 시식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꽃미남이 만든 대도수산에서 해물 밀키트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유기농차 전문기업 푸르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 보리차,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친환경 원목 가구 핀란디아에서 원목 2층 침대를 드립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5707님, 아이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자기를 온실 속에 화초처럼 키워줘서 고맙다는데, 그렇게 키우면 안 되지 않나요? 생각이 많아지네요. 저 아이 잘 키운 거 맞나요? 하셨습니다. 아이가 약간 다른 의미로 그렇게 보낸 거나 온실 속에 화초 키워서 고맙네요. 뭐 에, 고마워요. 뭐 약간 이런 의미였을까요? 오, 그래요. 선크림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123님, 교대로 차량 배송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늘 듣는 라디오를 틀었는데 형님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분 목소리가 나와서 심장이 철렁. 형님 그동안 발을 동동 구르시던 모습까지 눈앞에 스쳐 지나가다가 눈이 막 촉촉해지려던 찰나 채널이 돌아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형님 어디 가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 저 잠깐 울게요. 에, 잠깐. 에. 야, 이렇게 또 챙겨주시고 가슴이 철렁하기까지

제 존재를 전해드리고 무선 충전 블루투스 이어폰 선물로 드립니다. 아, 감동이네, 감동. 네.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박정명 시청해 주셨고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그대와 둘이 두 곡입니다.

0: 이현우의 음악앨범.
1: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그대와 도리까지 들었고요. 7867님. 음악학원에서 피아노 강사 일을 해요. 제 일을 저도 모르게 사랑하고 있었나 봐요. 이쪽 일을 20년 동안 그래도 나름 오래 했는데 일자리가 너무 안 구해져서 요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짧은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 일을 오래오래 잘 해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오래오래 그 일을 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일을, 그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할 수 있다는 거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행복하신 겁니다. 행운의 작두콩차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3473님, 용인 동백 호수공원에서 뜀박질하고 있어요. 재수한다고 기숙학원 들어갔다가 잠깐 휴가 나온 아들이 복귀를 안 하겠다네요. 속 터져서 정말 마음 괜찮아질 때까지 뛰려고요. 일단 뜹니다. 으아 하셨어요. 어떻게 뭐 한 42.25 정도 뛰실 겁니까 오늘? 뷰티 상품권 선물로 드릴게요. 케이샤 코리아 러브,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브라운 아이즈 두 곡입니다.

0: 어, 예, 여사친 김혜수 씨가 제 목소리 좋대잖아 지금. 지금 목소리가 좋은 DJ 꿀보이스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얼굴은 별로란 얘기죠.
1: 얼굴도 좋죠. 예.
0: 혜수야 넌 그대로다.
1: 아 그래요? 우리 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시고요. 4부 문을 열었어요. 4035님, 늘 출근하면서 10시부터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오늘은 부지런하게 첫 곡부터 들었어요. 배달을 파는 가게를 하는데 요즘 좀 바빠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출근해봤어요. 하하, 주문이 막 촤촤 하고 파도처럼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하셨어요. 그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행운의 작두콩 차 세트 보내드립니다. 뭐 촤촤촤촤 하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문이. 4703님, 딸이 오랜만에 아빠랑 단둘이 데이트하고 싶다길래 잔뜩 기대하고 나왔는데 너무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용돈이 부족해서 못 샀다며 엄마한테 비밀로 하고 저한테 사달라고 하네요. 정인아, 아빠도 용돈 부족한데 너까지 왜 이러니? 아, 어떡하죠. 예, 일단 저희가 철분제는 보내드립니다. 조지의 좋아해 9658님 청해 주셨고요. 안신의 왜 그래로 이어집니다.

조지의 좋아해, 안신해, 왜 그래까지 들었고요. 568 하나님, 오랜만에 어죽을 먹으러 가자고 했더니 저희 집 두 남자, 남편과 아들이 어죽 먹으러 먼 데까지 가야 되냐고 투덜거리며 그냥 가까운 곳에 가서 국밥이나 먹자는 걸 빡빡 우겨서 왔는데 이게 웬일? 그 집이 없어졌어요.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고 미안했지만 지나치게 슬픈 척하며 비난을 막았습니다. 내 어죽! 어죽, 전문점들이 많지 않죠. 많지 않고 이게 뭐, 네,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음식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인데, 그리고 이제 오래된 집들이 이제 아직 남아있는 경우가 있지만 또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해산물 밀키트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3926님, 야간 알바하고 왔어요. 계획대로라면 이제 슬슬 도서관에 가야 하는데 밤새 일을 해서 그런지 피곤해요. 힘들어요. 갈까요 말까요? 자, 드린 제가 원하는 답을 해주실 것 같아요. 썼습니다. 아시죠? 오늘 하루 쉬죠. 쉬어가시죠. 쉬어가십시다. 인생은 길어요. 오늘만 날이 아니죠. 쉬어가십시다. 멀티비타민 세트 드릴게요. 박지윤의 환상 드릴게요. 라이브 버전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일요일 오전 시간인 만큼 아직 도로 지나기는 수월한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남세종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광명역에서 금천 사이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소래터널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

Welcome,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4906님이 주셨는데요. 아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6: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 대한민국 팔도에 흩어져 있는 라디오쇼 패밀리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청취자와 함께하는 1대1 비대면 터크쇼 11시 내 고향

0: 성자님이 주셨어요. 예, 고등학생 딸이 쌍꺼풀 수술 시켜주면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데 해줄까요 말까요? 아,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쌍꺼풀 했거든요. 예, 그때 좀 공부를 했습니다. 예, 아닌데 초창기에 13등까지 했었는데 쌍꺼풀 수술하고 까불고 예, 놀러 다니다가 이 지경 됐거든요. 예, 잘 된 거예요. 잘 되기는 저는 이 지경이 잘 된 건데 아, 공부를 잘할 친구들은 쌍꺼풀 수술과 상관없이 잘합니다. 예,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해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몰랐던 수학 공식을 외우고 아, 문제를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쌍꺼풀과 어떤 성적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신감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예,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이쪽으로 언제든지 전화 상담 예, 1대1 전화 토크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연결할 분은 제가 참 아끼고 애정하는 M본부 직속 후배입니다. 특채 코미디언 출신이죠. 김미려 씨. 예,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전화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김미려 씨.
1: 네,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박명수 라디오 쇼로 운전해. 김미려입니다.
0: 미려 씨.
1: 네.
0: 미려야.
1: 네.
0: 잘 있었어?
1: 아, 그럼요. 선배님. 너무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전화해 주셨어요?
0: 아니, 너무 고마워. 이렇게 또 이렇게 전화 연결도 해주고 바쁠 텐데.
1: 아,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다 빼놨어요.
0: 이것 때문에?
1: 네.
0: 뻥도 잘 친다, 그지, 너? 뻥도 잘 치네. 아니, 근데
1: 네.
0: 제가 저 라디오쇼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미려는 노래, 연기, 살림까지 다 잘한다.
1: 아이고, 세상에.
0: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1: 네.
0: 그 김미려 씨도 부캐가 있더만요, 보니까.
1: 부캐요?
0: 예. 락커 박규가 뭐예요?
1: 아, 그 박완규 오라버니를 예. 제가 이제 본따서 만든
0: 네.
1: 나름의 이제 반부캐예요. 반부캐.
0: 반부캐는 뭐야 또? 부캐면 아, 부캐지.
1: 이게 일상생활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0: 예.
1: 세계관이 아직 정리 이게 안 됐어요. 이게
0: 예.
1: 체계적으로
0: 예.
1: 그래가지고
0: 예.
1: 그냥 저예요.
0: 어, 그럼 어,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박규가 뭐예요?
1: 아이유 같은 거죠. 이렇게 가수로 활동할 때.

0: 잠들어 있었던 내 마음을 홀리나 이런 거예요.
1: 아니 이거 그냥 뮤지컬이 아니야 뮤지컬?
0: 아 뮤지컬 아니고
1: 어 잘한다
0: 락인데 그건 락인데 네. 약간의 그 론리나이과 약간 비슷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 어 전혀 다른 곡이고요.
1: 예.
0: 네, 뭐 대중들을 흘려버리겠다 뭐 그런 마음에서 만들어진 곡이에요.
1: 웃기긴 하네요. 웃기긴 해요.
0: 아,
1: 근데 우리 미래는 근데 저 연기를 잘하는데
0: 네
1: 요새 뭐 준비하는 작품이 있습니까?
0: 아 요즘 또 감사하게도
1: 예.
0: 정말 좋은 작품인데 그 뮤지컬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1: 네.
0: 5월 15일 날 이제 첫 곡 올라가는
1: 예.
0: 네, 뮤지컬인데
1: 예.
0: 제목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1: 아 그러면
0: 네 오직의 재밌는 가시나들이라고
1: 오.
0: 그 칠곡 할머니들이 정말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1: 예.
0: 이렇게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시면서 할머니들이 아름답게 쓰신 뭐 시를 이렇게 기본 이렇게 바탕으로 시를 쓰 아니 노래를 만들고 작품을 이렇게 만든 건데 정말 이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정말 재밌고 울기도 하고 슬픈 그런 작품인데 정말 작품 좋아요. 선배님 제가 꼭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1: 예예 예. 아니 그 작품이 이제 작품상 뮤지컬 어워즈에서 연출상 극본상까지 받은 작품이라면서요.
0: 맞아요. 너무 위대한 작품을 제가
1: 예.
0: 이렇게 함께 하게 돼 가지고
1: 예.
0: 정말 매일매일 너무 행복한 나날이에요. 진짜.
1: 아, 그래요.
0: 네.
1: 예.

0: 속순이 할머니 역할인데
1: 예.
0: 예, 그 역할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1: 아유, 너무너무 저 뭐 연출가들이 이제 오지컨이 또 잘 맞는 분을 또 선택을 했겠습니까? 미려 씨가 또 연기를 워낙 잘하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 뮤지컬을 시작하시게 되니까
0: 네.
1: 남편께서 좀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던가요? 남편도 저 배우시잖아요.
0: 아, 그렇죠.
1: 예.
0: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뮤지컬 같은 경우는 이제 연습 기간이 또
1: 네.
0: 이렇게 팍 이렇게 그 타이트하게
1: 네.
0: 있어가지고
1: 네.
0: 이번에는 저희 남편이 아주 정말 조용히
1: 예.
0: 살림을 더 신경 써주고 있어요.
1: 아. 아, 조용히 써주고 있어요, 조용히?
0: 네네. 묵묵하게.
1: 예, 예.
0: 예.
1: 왜 조용히, 좀 시끄럽게 하시지, 왜 조용히 하고 계셨어요?
0: 만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1: 예.
0: 연습이 좀 밤 늦게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1: 네.
0: 예, 뭐, 남편에게 뭐, 어때, 작품은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어? 뭐, 이런 말이라든지, 막, 좀, 이렇게 만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1: 네.
0: 예, 집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맥주 몇 잔 찌끓이다가 뭐 이런 스케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1: 진짜 바쁘구나.
0: 아니 그러니까 연습 기간 동안만 이제 그랬고
1: 예, 예.
0: 예, 이제 공연 이제 올라가서 이제 조금은 이제 그래도 예 퐁당퐁당 이렇게 시간이 좀 남죠. 남편에게 좀 잘 해줘야죠.
1: 예, 예. 아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0: 네.
1: 일하는 게 좋아요. 집에서 남편이 있는 게 좋아요. 솔직하게
0: 질문 자체가 조금
1: 예, 예.
0: 당연히 나가 일하는 게
1: 예.
0: 너무 행복하다고 했잖아요.
1: 그러니까
0: 행복한 매일매일이 행복한 나날이다라고
1: 예,
0: 말씀드린
1: 예.
0: 게
1: 아니
0: 작품 때문만은 아닌 거죠.
1: 그렇죠. 그, 그래도 배우는 그 작품을 네. 할 때가 가장 행복한데 그죠?
0: 네.
1: 그러면
0: 너무 좋은 작품이어가지고.
1: 그럼 거꾸로 네. 남편도
0: 네.
1: 배우신데 배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항상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1: 예.
0: 끝까지도 저는 배우 정성윤을 저는 응원을 합니다.
1: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0: 지금은
1: 계속.
0: 지금은 예, 저기 하지만
1: 지금은 저기.
0: 언젠가
1: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오지게 네. 재미있는 가시나들 많은 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네. 질문이 네. 하나 있어요.
1: 아, 네.
0: 오늘이 세계 고혈압의 날이에요, 고혈압.
1: 어머나.
0: 예, 고혈압의 날인데.
1: 네네. 네.
0: 최근에. 네. 미려 씨를 혈압 오르게 한 사람이 있어요? 확 혈압 오르게.
1: 아. 응. 최근에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근래.
1: 근래는 이제, 그 뭐, 남편이긴 한데.
0: 네. 남편은 남편이지, 왜?
1: 예, 뭐, 이제 사소하게.
0: 어떤 걸로, 어떤 이유로?
1: 그냥 조금 이렇게 완성되어지지 않는 뭔가의 뭐, 이게 사소한 살림 뭐 이런 건데.
0: 네.
1: 예, 올랐다가 금방 내려오고 그랬어요.
0: 알겠습니다. 예, 미려 양은, 아, 미려, 네. 미려 씨는, 예, 네네. 바로 최근에 혈압 확 오르게 한 사람 바로 남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아, 자, 아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야 되나요?
0: 예, 예, 이렇게 하는 아, 예. 게 저희의 아, 그 어떤 룰이에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 아 예, 그 예. 남편 사랑합니다.
0: 예,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 작품 열심히 하시고 대박 나세요.
1: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0: 자, 우리 김미려의 노래 듣겠습니다. 박규, 나.

0: 자, 두 번째 분 모시겠습니다. 2907님이신데요. 명수님과 나름 인연이 있어서 문자 보냅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장은실님이에요. 어떤 인연인지 한번 전화 연결해 볼까요? 자, 여보세요?
1: 아, 여보세요?
0: 예, 장은실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예. 저하고 인연이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예, 예. 어떤 인연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요.
1: 아, 이게 제가 2015년에 저희 예. 아들을 출산을 했거든요.
0: 예, 예.
1: 근데 이제 이때가 모든 전 국민이 무한도전 엄청 많이 볼 때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그때 제가 39주였는데.
0: 예.
1: 그날 아침에 이제 병원 갔다 와가지고 의사 예. 선생님께서 이제 곧 보겠네요, 잘 갔다 와요 이런 얘기 이제 듣고
0: 예.
1: 맘 편하게 저녁에 이제 제가 무한도전을 막 남편하고 보고 있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그때 그 남편은 이제 아기 침대를 막 조립하고 있었고
0: 예.
1: 저는 정말 편안하게 무한도전 시청하고 있었는데
0: 네네.
1: 이제 박명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오행시를 하시는데
0: 예예.
1: 이게 주제가 북아메리카였어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지금도 쌀이 엄청 돌아다니는데
0: 예.
1: 제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다가
0: 예.
1: 북 하는데 북쪽에 계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0: 북쪽에 계신 이렇게 했죠. 예.
1: 그리고 그 다음도 너무 웃겼어요. 아름다운 막
0: 아름다운 메리메리 메리, 리얼 카인드리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했죠?
1: 맞아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진짜 손맞지도 못해가지고 너무 재밌게 막 웃다가
0: 예.
1: 빵 터졌는데
0: 예.
1: 저만 터진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양수가 같이 터져버린
0: 아~
1: 거예요. 박수를 치다가
0: 예, 명수가 한 멘트를 듣고 양수가 터졌군요.
1: 네, 그래서 그때 너무 좀 놀래기도 했는데 이제
0: 네.
1: 거의 제가 출산 임박할 때여가지고
0: 예, 예.
1: 출산 후기도 이런 거

0: 봐서 이거 아무래도 양수가 터진 것 같다
1: 예.
0: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하던 거다 멈추고
1: 예.
0: 그냥 이제 바로 병원으로 가가지고
1: 예.
0: 이제 잘 출산을 했죠. 그래서 저희
1: 아.
0: 아들이 같이 요 박명수님의 재미난 애드립을 보면서 이제 탄생을 했죠.
1: 아, 그랬구나. 그런 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순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네요. 그죠?
0: 네,
1: 아유.
0: 순산 잘했습니다. 덕분에.
1: 예, 너무너무 저 지난 얘기긴 하지만 예, 잘 됐어요. 그죠?
0: 네.
1: 예. 그래서 아들만 보면은 제가 많이 생각나겠네요. 그죠?
0: 네, 그리고 저희가, 네, 그 유튜브 이런 것도 저희가 아들이랑 같이 많이 보는데,
1: 네.
0: 볼 때마다 너가 나올 때 엄마를 웃겨주셨던 분이다. 그런 얘기 막 하지요.
1: 네, 그렇군요. 아, 아무튼 저로 인해서, 그렇게 또 좋은 일이 생겼다는 자체가 너무 전 기쁘네요. 예, 앞으로도 좀
0: 네.
1: 더 많은 좀 유행어를 만들어야 될 텐데, 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유행어 많이 안 나옵니다. 이건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0: 네.
1: 예, 우리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0: 아들 서윤이요, 이서윤.
1: 서윤이, 예, 서윤이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0: 사랑하는 아들 서윤아, 엄마가 좀 떨리지만, 좀 한마디 남겨볼게. 엄마도 엄마가,

0: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서윤이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든 엄마 아빠가 항상 뒤에서 응원할게. 서윤아 정말 많이 사랑해.
1: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윤이가 그 얘기 들으면 앞으로 더 꿈을 위해서 더 노력할 것 같네요.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이 세계 고혈압의 날인데요. 예, 예. 근래 우리 은실님은 혈압 확 오르게 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예.
0: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막 그렇게 화날 일이 많지는 않은데. 네. 지금 저희가 야구 시즌이잖아요.
1: 예.
0: 일단 제가 이제 지역이 대전인데. 예. 일단 하나 야구를 볼 때 조금.
1: 예, 예.
0: 조금 화가 많이 나기도 하는데.
1: 예.
0: 제가 이제 밥을 차릴 때 여기 항상. 예. 야구를 중계를 많이 하는데.
1: 그렇죠,
0: 아들이랑.
1: 그렇죠.
0: 예. 남편이 제가 밥을 차려놨는데도 자꾸 요것만 보고 요것만 보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조금 늦게 올 때가 있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지금 야구를 보면서도 화가 나는데.
1: 예.
0: 이런 멘트 조금 있다가 잠깐만 이런 얘기할 때 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우리 저 장은실님은 야구 볼 때 남편이 고혈압 오르게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도서 상품권하고 별다방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감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0: 영수 형님이랑 통화하는 게 너무 좋아서.
1: 아, 저랑 통화하는 게 좋아요?
0: 네.
1: 예, 저를 평상시 좋아하셨나요?
0: 네.
1: 아유, 감사드릴게요. 아니,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까마귀 성대모사를 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예요?
0: 아니, 제가 예. 관악산에 가서.
1: 관악산이요?
0: 네, 네네. 관악산에 가서 제가 원래 제주가 까마귀 성대모사인데
1: 예.
0: 그거를 이제 갑자기 교수님이 찍어서 올려주셨는데 릴스가
1: 예.
0: 지금 460만 뷰를 찍은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자신감을 얻어서 평소에 좀 하찮다고 생각했는데 자신감을 얻어서
1: 예.
0: 이렇게 출연하게 됐어요.
1: 아,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0: 네.
1: 어, 그럼 한번 저 까마귀 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안 하늘님은 꿈이 뭐예요? 꿈이?
1: 꿈이요? 네. 지금
0: 까마귀예요?
1: 아니, 까마귀도 꿈이긴 하지만.
0: 그렇지만 전공이 뭐예요? 전공이?
1: 전공이 원전공생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고요.
0: 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1: 네.
0: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군요. 알겠어요. 예, 예. 네.

자, 이제 마지막 분인데요. 0482님 주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로프 탈 때 명수 형님 입담 들으면 긴장이 완화돼서 안전 작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저 로프를 감고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닉

0: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1: 안 되니까.
0: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막상 이제 직업으로 하다 보면은 큰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1: 예, 맞습니다.
0: 예, 그래도 항상 좀 조심하시고.
1: 예, 예. 그래서 예. 안전 수칙을 저희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0: 아, 당연하죠.
1: 항상 할 때 두 번 세 번 다시 확인하고
0: 네.
1: 안전장비 꼭 착용하고
0: 예.
1: 그다음에 이제 혼자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또 팀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0: 그렇죠.
1: 또 서로 또 이렇게 좀 돌아보고
0: 예.
1: 또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고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0: 예.
1: 하루하루 이게 뭐 익숙한 일이라고 해가지고 또 막 하다 보면 또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요.
0: 네.
1: 조심해서 작업하도록.
0: 그러면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니까 항상 진짜 조심하시길 바라고.
1: 예. 예
0: 그래도 뭐 위험하고 하지만 또 그만큼 수입도 괜찮긴 하지만 또 장점도 있습니까? 장점?
1: 일단은 이렇게 외부에서 하는 작업들이다 보니까
0: 예.
1: 좀 탁 트인 곳에서 이렇게 하면
0: 아.
1: 이렇게 상쾌한 그런.

0: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0: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엄마 손은 약

0: 안녕하세요. 슈퍼라디오 DJ 가비입니다. 오늘 사연은 영식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햇살 좋은 5월에 친구들과 청보리밭을 찾았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다 보니 일반 차량은 타기 어려웠는데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은 차 문이 옆으로 넓게 열려 혼자서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었죠. 여느 때보다 편안했던 고창 학원농장 여행길. 친구들과 청보리밭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농담을 주고받던 시간이 눈부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도심 연등 행사로 인한 통제는 오늘 우정국로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국 사거리에서 종각 사거리 양방면 전차로가 오늘 자정까지 통제되는 만큼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동안 늘었던 정체는 점심시간을 가까이 하면서 다시 풀려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먼저 김포에서 자유로 사이로 정체되고 더 가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구리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3, 4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암산 요금소부터 3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요리, 사우나, 수영장, 그리고 산책로가 있는 곳으로 나를 숨기고 가지는 쉼이 필요하죠. 일요일 이 시간쯤엔 그런 편안함이 더욱더 생각납니다. 그래서 혹시 가광에 오셨나요? 잘하셨어요. 여기가 그거 진짜 잘해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2분 전환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7356님이 남편과 계속 냉전 중인데요. 자존심 때문에 화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번 주말 안에는 꼭 얘기하고 싶은데 뭐라고 말을 걸어볼까요? 폴킴님의 화해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해는 자존심 부리면 안 되기도 하지만 그 화가 나 있는 순간에는 그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이쯤에서 누가 한 명 웃겨줘야 됩니다. 그냥 약간 뭐 까당 넘어지던지 뭐 약간 어이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피식 웃을 만한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 아니면 폴킴의 가요광장 틀어놓고 혼자서 깔깔깔 웃어보시는 거 좀 어떨까요? 혹시라도 그 남편분께서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시다고 한다면 와이프분께서 사과하자고 하시니까 못 이기는 척 넘어가 주세요. 그래야지요. 우리 남자들 밥도 얻어먹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제 경험 아닙니다. 9372님 요즘 비행기 값이 너무 많이 올랐지만 여름 휴가는 떠나고 싶어서 피눈물 흘리며 비행기 티켓 결제했습니다. 결제 전까지는 망설였지만 막상 지르고 보니 설레는 마음만 가득하네요. 카드값은 다음 달에 내가 갚겠지 뭐.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마음껏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7057님, 유학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가 오랜만에 한국으로 놀러 왔어요. 한 달간 같이 지냈는데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대요. 친구가 떠나기 전에 아쉬움에 같이 한잔했습니다. 새벽까지 추억 소환하다 보니 둘 다 목이 쉬어버렸어요. 폴킴님도 유학파시죠? 유학 시절 친구랑 아직도 연락하시나요? 저는 고등학교, 한국 나이로 치면 중학교 한 2, 3학년쯤부터 이제 유학 생활을 했어요. 그 유학을 가서 같이 학교를 보냈던 한인 친구들이 뭐 다른 나라에서 지금 계속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꽤 많거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잘하자. 비록 제가 이렇게 연예인이라고 이렇게 라디오도 하고 있지만 연예인 외롭습니다, 여러분. 네, 많이 그렇게 찾아주질 않아요. 네, 바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얘들아, 나 안 바쁠 때도 있는데 꼭 너네 나 바쁠 때만 연락하더라. 아무튼 이렇게 추억 소환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많은 얘기 나누시고 아쉬움 없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진아 님께서 폴디 덕분에 라디오 유목민 탈출입니다. 이클립스의 런 런 신청합니다. 근데 가요광장으로부터 런 런 하시면 안 되고 다른 데서부터 런 런 해서 여기로 오셔야 됩니다. 이진아 님의 신청곡 들을게요. 이클립스의 런 런.

같군요. 근데 걱정도 됐습니다. 놀다가 다치진 않을까, 갑자기 어디가 아프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근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엄마 나 잘 놀고 있어요, 이런 톡은 안 오지만 이런 문자는 많이 오고 있거든요. 체크카드 9,200원 편의점 사용, 체크카드 7,800원 편의점 사용. 저의 체크카드를 가져갔는데 뭘 자꾸만 씁니다. 본인의 무사함을 이렇게 증명하네요. 편의점에서 긁고 자판기에서도 긁고 뭘 그렇게 기념하고 싶은지 기념품 가게에서도 긁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곧 돌아옵니다. 지금은 제주공항에서 저에게 줄 초콜릿을 샀나봐요.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체크카드 28,000원 제주공항 기념품. 내돈내산 초콜릿 맛있게 먹어볼게요.

이런 거 증명해 주려고 어쩔 수 없이 사는 거거든요. 아, 좋으시겠어요. 아주 마음이 깊은 효자를 아들로 두셨네요. 네. 카드값은 다음 달에 내가 내겠죠, 뭐. 여러분의 이야기로 꾸며지는 새로 나온 에세이. 대단한 사연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소소한 일상부터 꿀잼 에피소드, 감동 해프닝과 다양한 속마음까지 모두 좋아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선물까지 보내드릴게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콩 그리고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제 엄청 덥다고 해요. 아직 옷 정리 못하신 분들 얼른 고고합시다. 이상순의 완벽한 하루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꽤 일찍부터 옷 정리를 다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와, 폴킴 되게 계획적이고 부지런하구나라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었어요. 네. 저도 혼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네. 정리 이렇게 와서 하라고 하면 또 하고 개라고 하면 개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집에 누가 있냐고요? 요정분이 한분 계십니다. 네. 김아름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이상순의 완벽한 하루.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아빠, 엄마한테 또 혼났다?
4: 아니.
3: 그러면 김밥에서 당근 빼고 먹었어?
4: 아니.
3: 아, 찌개 무 넣은 거 못 맞췄구나? 무 넣었잖아, 무.
4: 아니야, 그냥 TV 보면서 그냥 웃었어.
3: 아, 왜 그랬어? 아빠가 잘못했네.
5: 찬바람 부는 저녁에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6: 찬바람 부는 아침엔 이현우의 음악 앨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스카에서 수학 공식 외우며 받는 스트레스 폴폴, 야근의 특근의 집안일까지 가득 쌓인 피로감도 폴폴, 마음에 쌓인 먼지들 여기서 날려버리세요. 먼지 폴폴 털고 가요. 얼레벌레님, 지난주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 타고 장거리 출장 다녀왔거든요. 아니 근데 현장에 다른 문제가 더 있었다면서 다시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다음 주에 또 갑니다. 이번에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출장이 아닌 여행 느낌도 좀 내고 오려고요. 업무 스트레스 해운대 바다에 폴폴 날려버리고 오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건 즐기라고 했잖아요. 저도 어딘가 가면은 여행 간다라고 생각하고 맛집부터 찾아보는 스타일이에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 폴폴 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얼레벌레님께 커피 그리고 조각 케이크 쿠폰 보내드릴게요. 5909님, 다이어트 시작한 지 일주일 됐는데요. 친구가 야식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처음엔 꾹 참았거든요.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배달 어플로 떡볶이를 주문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맛있게 먹어서 행복해요. 칼로리 걱정은 잠시 폴폴 털어버리고 다음 주에 저를 믿어보겠습니다. 어떡해요? 편을 들어드릴까요? 잔소리를 해드릴까요? 제가 원하는 쪽으로 가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처음 먼지 폴폴 하는 거니까 우리 맛있게 먹고 다음 주부터는 화이팅 하는 거예요. 5909

친구님께 배달 어플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행운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왜 꼭 그런 날 있지 않나요? 뭘 해도 안 되는 날. 이번 주에 제가 그랬거든요. 아침에 늦잠 자서 택시 타고, 점심에 김치찌개 국물 흰옷에 묻히고, 우산 안 챙겼는데 집 가는 길에 비가 오더라고요. 불행한 기운은 모두 폴폴 날려버리고 다음 주는 조금 더 평화롭길 바라봅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뭐 이렇게 자면서 간지러운지 목을 긁어서 조금 막 상처가 난다거나 막 자잘하게 여기저기 부딪혀서 상처가 좀 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다 액땜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일들 큰일로 오는 것보다 작게 털어내는 게 좋잖아요. 다음 주에 얼마나 좋은 일 올까, 정말 벌써부터 기대가 폴폴입니다. 행운아님께 치킨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먼지 폴폴 털고 가요. 한 주간 쌓인 스트레스, 은은하게 불편했던 일, 묘하게 자꾸 생기는 누군가의 말까지 여기 이곳에 전부 털어놓고 가세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니까 언제든 참여해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윈터플레이의 해피 버블.

윈터 플레이의 해피 버블 듣고 왔습니다. 저 지금까지 이 노래 팝인 줄 알았어요. 어머, 윈터 플레이님의 노래였다니 너무 다르게 들리는데요. 아, 버블버블 해피 버블 듣고 왔습니다. 포근이님께서 폴킴님은 좋아하는 향이 있나요? 저는 우디 향을 좋아해서 향수나 핸드크림도 다 우디우디한 느낌이거든요. 방에 인센스 향도 자주 피워놓는데 저희 아빠는 제 방에 들어오면 사찰에 온 것 같다면서 저한테 스님이라고 부르세요. 저는 향을 특별히 가리지는 않는데 제가 주로 좋아하는 것들 보면은 저도 약간 우디한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좀 시트러스 계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마시는 음료 같은 경우도 새콤한 거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렇지만 향을 딱히 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나에게 어떠한 향이라도 좋은 향이 나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 싶은데 오늘 집에 가면은 우디우디하게 한번 저도 뿌려봐야겠어요. 스님 우디하세요.

뭐냐, 얼마나 만났냐 물어봤는데요. 130일 만났대요. 물론 만난 기간이 전부는 아니지만 결혼을 생각하기에 좀 이른 거 아닌가요? 결혼은 신중하라고 했는데 혹시 그 친형이 저의 친구 중에 한 명인가요? 저도 며칠 전에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한다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한 소리 하고 싶었는데 일단 축하한다고 했고요. 글쎄요, 저도 물론 꼭 그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짧게 만나서 결혼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또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형도 어떤 마음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은 형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 반가운 척 연기해주세요.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두 곡 들어볼 건데 설점식님의 신청곡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핀 장미 그리고 NCT Dream의 캔디 듣고 올게요.

여러분, 제가 듣는 노래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의 플레이리스트엔 팝도 많고요, 춤꾼답게 아이돌 노래도 많아요. 사실 노래 제목이랑 이름, 가수 이름을 그냥 보기보다는 저장해놓고 듣는 편인데, 이렇게 매번 안 부르던 이름을 부르려니 어렵네요. 오늘은 이 곡을 추천해 볼게요. 그렉 실링의 고릴라 그립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 역시도 저는 노래를 들으면서 좋으면 저장, 좋으면 저장 이렇게 해서 저장하는 건데,

드실 때 저희 식사가 끝나곤 합니다. 위가 그렇게 그 늘리고 싶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네. 하지만 전 늘 그 많은 먹방 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저도 대리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3, 4부는요, 주말에 가요광장을 듣다가 손 번쩍 들고 사연과 신청곡을 남겨주신 여러분의 이야기 많이 소개해 드릴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요. 이미아님의 신청곡입니다.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노래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고요. 저는 쿨 FM 낮 12시에 새로운 목소리 노래하는 폴킴입니다. 9508님께서 요새 가족 다 같이 운동이랑 식단을 하는 중입니다. 저 혼자 운동할 땐 느끼지 못했던 재미가 있어요. 서로 응원해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폴킴님도 혼자서도 잘하실 것 같긴 해요. 왜 저는 남들과 어울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저만 그렇게 됐는 건가요? 저는 사실 혼자서도 잘하는 편입니다. 약간 이럴 때 보면 그 F가 이제 T이고 싶어하는 마음이긴 한데 저는 목적을 가지고서 뭔가를 하는 편이라서 이 운동을 할 때는 운동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도 살아내기 위하여 라든지 네 발성 수업도 다음 주도 소리가 나오길 위하여 목적의식이 명확하기 때문에 잘하긴 하지만 저 역시도 누군가랑 같이 뭔가 하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끼리 하는 거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서로서로 그럼 야식 안 먹게 서로 좀 이렇게 막아주고 하는 것도 하시나요? 아니면은 다 같이 야식 먹어버리고 막 이런 거 아니죠? 최정영님, 버스 운전기사인데요. 오전에 열심히 운행하다 지금 좀 쉬고 있어요. 좀 이따 오후 운행도 나가야 할 것 같아요. 한 번 운행할 때마다 2시간씩 도는데 그때마다 가요광장을 고정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오후 운행 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푹 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가끔 보면은 이렇게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0: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1: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저랑 라디오 한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2: Hi guys, it's Gabby. 다들 우리 집에 놀러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슈퍼 라디오.
0: 하루치 힐링과 에너지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0: 곳에
1: 폴킴의 가요광장.
2: 라디오 틀어놓고 계산 중인 알바생들, 주말에만 청취 가능한 분들, 주유하다 우연히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다들 뭐 하면서 듣고 계세요?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손 번쩍 들고 외쳐주세요. 주말 핸즈업!

5350님, 이제 꽤 덥네요. 더울 땐 이 노래죠. 레드벨벳의

0: 아이고.
1: 2952님, 저희 세대의 여름 대표곡은 이 노래입니다. 여름아 부탁해. 여름아 부탁해. 귀엽게 시작하는 그 노래. 여름아 미안해.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매력적이게 생겼구나. 핸즈업 퀴즈 시간입니다. 노래만 들으면 살짝 심심하실까봐 퀴즈를 하나 준비해봤어요. 아주 쉬운 문제니까 핸즈업 하고 정답 외쳐주세요. 빅뱅의 멤버 대성은 지난 4월 미국의 음악 페스티벌인 코첼라에서 트로트 무대를 선보여 화제가 됐었는데요. 여기서 문제. 다음 중 대성의 트로트 곡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날바 귀순,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센스 있는 출퇴근길 드라이빙을 위한 체크리스트 정식이랑 금희 선배랑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장희진님께서 도서관에서 자격증 시험 공부 중입니다. 힘낼 수 있게 이 노래 들려주세요.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시험 화이팅 하세요. 열심히 하죠. 네, 으라차차 가보자고.

0: 사랑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5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 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고기는 고효능 브랜드 레이어랩에서 속 보습 장벽 판테놀 세럼,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식단 파트너 득근 파티에서 닭가슴

서울과 대전이 31도, 경주 33도까지 오르겠고 대구는 34도까지 치솟으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확실히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사이로 정체 시작되고요. 더 가서 입장 거봉 포도휴게소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판교 부근 4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 그 후로는 양재부터

하는 여러분들의 사연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 버리지 않습니다. 씁니다. 따로 다 이제 보관을 했다가 이 미련한 사연 시간에 소개할 거예요. 네, 이제 막 일주일 됐어요. 저 이제 시작한 지. 그래도 아직 좀 떨려요. 네. 가비의 슈퍼 라디오 참여는 여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이고요. 저희 메일로도 사연 받고 있어요. 슈퍼 라디오 골뱅이 KBS.co

0: 라디오 같이 들을래?
1: 올드냐 누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의 플레이리스트를 뒤흔들 세기의 음악 대결 뮤직 배틀 올드 앤 뉴. 아니 옛날 노래 좋은 거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다, 요즘 노래가 더 좋나? 아 모르겠어요. 추억을 소환하는 명곡이냐, 요즘 감성 제대로 저격하는 최신곡이냐, 이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둘 다 들읍시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뮤직 배틀 올드 앤 뉴. 네, 이 코너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 세대의 명곡, 그리고 우리 언니 오빠 세대의 명곡, 또 그리고 지금 우리 친구 세대의 명곡, 이런 명곡을 싹 다 모아서 들어볼 거예요. 추억 소환 가수나 노래, 듣고 싶은 현재 진행형 노래, 뭐 가수 다 좋아요. 옛날 가수, 요즘 가수, 뭐 누구랑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묶어서 신청해 주셔도 다 오케이입니다.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슈퍼라디오 골뱅이 kbs.co.kr 메일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뮤직 배틀 Old and New 매치업 보겠습니다. 팀 Old 마이클 잭슨 팀 New G-Dragon Fight! 와, 마이클 잭슨과 이 G-Dragon 두 사람의 공통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봤어요. 두 분 다 5인조 그룹 출신입니다. 맞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그러면은 노래를 한번 들어볼 건데 가장 먼저 들어볼 곡은 잭슨 5의 I'll Be There. Oh my God, I love it. 그리고 빅뱅의 눈물뿐인 바보입니다. I'll Be There 같은 경우에는 잭슨 5가 낸 세 번째 앨범에 수록돼 있어요. 이 잭슨 5가 또 이제 잭슨 패밀리 요 그룹으로 시작을 했죠, 마이클 잭슨이. 그리고 기존의 밝은 곡들과 달리 좀 차분하고 진지한 발라드 스타일인데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곡의 내용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곁에 있겠다는 그런 헌신적인 메시지고요. 또 어린 마이클 잭슨의 순수한 감성이 폭발하는 시대를 대표하는 소울 발라드라고 합니다. 저도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요. 아마 들으면 그 가슴에 울림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여기에 대적하는 빅뱅의 눈물뿐인 바보는요. 2006년에 발매된 빅뱅 퍼스트 싱글에 수록된 곡이고요. 초창기 빅뱅의 감성, 그 힙합, R&B 스타일의 대표곡이에요. 이게 또 가사가 이별 후의 미련과 집착, 또 후회 이런 것들은 담은 가사고요. 팬들 사이에서는 숨은 명곡으로 자주 언급되는 트랙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빅뱅 팬이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네, 작가님도 그렇다고 하시는데 저도 이 앨범의 전곡을 좋아하고요. 특히 눈물뿐인 바보를 정말 중학생 때 눈물뿐인 바보인 채로 들었어요, 저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두 곡 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한번 두 곡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Enough는요, 1979년에 나왔다고 하네요. 아,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었네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 잘 모르는데 한번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이클 잭슨이 처음으로 혼자 작사, 작곡한 솔로 대표곡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내고 성인 솔로 아티스트로서 시작을 제대로 알린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 특유의 팔세토 창법과 디스코 리듬이 엄청 유명하다고 하는데 제가 또 디스코를 굉장히 좋아해서 한번 기대를 가지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트브레이커 아시죠? 네, 이 곡도 제가 기억이 나네요. 제가 이제 수원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수원역 앞을 거닐면서

0: 가비의 슈퍼라디오.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라디오. 일요일 2부 시작됐어요. 뮤직배틀 올드 앤 뉴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매치업 가수는 마이클 잭슨과 G-Dragon입니다. 아, 아까 전에 저희 들었던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이 노래 들으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 노래를 79년에 만드셨는지. 역시 이 명곡은 나중에 들어도 확실히 명곡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네요. 그러면 바로 다음 노래도 만나볼게요. 드디어 나왔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마이클 잭슨의 Beat It! 입니다. 와우. 근데 이것도 83년. 저 태어나기 10년 전 노래예요. 몰랐어요. 와, 진짜. 이것 또한, Beat It 또한 마이클 잭슨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 팝과 록을 본격적으로 섞은 역사적인 히트곡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또 메시지가 되게 좋은데 폭력 대신 자리를 피하라 라는 메시지를 담은 곡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뮤직비디오 속의 군무와 붉은 가죽 자켓 스타일도 대유행했다고 합니다. 아, 저 이 뮤직비디오 아직도 너무 기억에 남는데요. 약간 영화같이 찍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아티스트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네, 다음은 GD의 삐딱하게예요. 와우. 와. 이것도 네. 이것도 저의 이제 추억의 명곡이지요. 발매가 2013년이라고 하고요. 와, 이것도 꽤 오래됐네요. 10년이 훌쩍 넘은 곡이군요. 지드래곤 특유의 반항적이고 자유로운 감성이 제대로 담긴 곡 맞죠? 이름 벌써 제목이 삐딱하게잖아요. 삐딱하게. 바르게 살지 않아. 삐딱하게라서 이게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이런 포인트. 그리고 이런 가사들이 솔직하게 표현되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것도 뮤직비디오가 런던이었군요. 아, 런던이에요? 저 왜 동묘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네, 나중에 이제 좀 패러디했던 게 제 기억 속에 되게 네, 정영도님이 패러디하셨던 게 제 뇌리에 깊게 박혀있었나 봐요. 아, 네, 재밌네요. 그러면 두 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마카비의 Super Radio 뮤직 배틀 Old and New. 네, 방금 들으신 곡은 마이클 잭슨의 Beat It, G-Dragon의 삐딱하게. 네, 이렇게 들어보고 왔습니다. 이번엔 퍼포먼스로 무대를 장악했던 이 두 가수가 발라드까지 완벽하다는 찬사를 받은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와우. 마이클 잭슨의 You're Not Alone과 GD의 모제를 준비했어요. 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잘하는 천재들은 못하는 게 없구나. 진짜 이 장르를 불문하고 다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You're Not Alone 아시죠? 이 노래는 1995년에 발매가 됐고요. 정규 9집 앨범 에 수록된 곡이라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마지막 빌보드 1위 곡이라고 하고 발매 첫 주 만에 빌보드 핫 100에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뭔가 약간 위로가 되는 노래잖아요. 아, 이 노래가 진짜 너무 따뜻한 노래인데 마이클 잭슨이 보면은 그런 좋은 메시지들을 굉장히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노래로 뭔가 약간 완성이 되는 느낌이네요. 그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리고 또 G-Dragon의 무제는요, 2017년에 발매가 됐고요. 무제가 이제 G-Dragon님의 어떤 화려한 랩이나 그런 퍼포먼스를 좀 내려놓고 감정과 목소리에 집중한 곡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게 피아노 반주 중심의 아주 담백한, 그런 아주 심플하고 담백한 구성인데도 감정 전달이 엄청 강해서 팬들이 정말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또 가사는 이별 후에 어떤 후회, 그리움 이런 걸 좀 서정적으로 솔직하게 담았다고 해가지고 같이 한번 들어보면은 분위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3: 과식계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4: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예예.

레전더리 가수의 레전더리 노래들을 같이 들을 수 있어서 또 비교해 볼 수 있어서 재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이클 잭슨을 정말 많이 좋아하는 가수거든요. 그리고 제 이제 사춘기 중학생 때 저를 정말 가득 채워줬던 게 빅뱅의 노래들인데 이거를 같이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이 되게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누가 될지. 네, 너무 기다려집니다. 저희가 일요일 이 시간에는 이렇게 세대를 넘나드는 두 아티스트를 선정해서 그들의 곡들을 이렇게 들어볼 예정인데요. 그냥 끝내면 좀 아쉽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뮤직 퀴즈! 오늘 뮤직 배틀 Old and New에서 마이클 잭슨과 지드래곤의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이 두 사람이 은근히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음 중 두 사람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그룹 출신이다. 2번, 속해 있던 그룹의 멤버는 총 5명이다. 3번, 8월에 태어났다. 4번, 국적이 같다. 5번, 여자 형제가 있다. 여러분, 객관식이에요. 쉽게 생각하세요. 자, 마이클 잭슨과 지드래곤 한 명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 명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쵸? 이름이 네 다르잖아요. 아, 지드래곤. 아, 네. 아무튼 네. 한 명은 미국이고 한 명은 한국이에요. 그럼 국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첫날이라 힌트 아주 많이 보내드렸으니까요.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20분 뽑아서 화장품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정답은 3부에서 발표할게요. 저는 트와이스의 What is Love 들려드리면서 3부에 가 있을게요.

KBS 크랜팸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인 오늘 서울 시내도로는 돌발 구간 주변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탄천일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 1차로에서 작업합니다. 고속도로는 양방향 모두 천호대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합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자유로 분기점에서 김포까지 막히고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에서 행담도 휴게소까지 한 번에 11km 정체고요. 이후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눠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선물문의 게시판에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잠시 후엔 미련한 사연 함께합니다. 주중에 보내주신 사연 중에 다 소개 못한 미련 많이 남은 사연들 만나볼게요. 광고 듣고 올게요. 사랑.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구워 먹는 찐빵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거기서 고구마를 무조건 구워 먹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약간 늦은 야심한 시간에 그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살 보면은 안에 넣어만 놓고 찾아가지 않은 고구마들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고구마들. 그러니까 잊으신 거예요. 한 새벽 2시, 3시쯤에 가면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미역국을 좋아해요. 찐빵에 가면 미역국이 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치킨을 맛있다고 하는 건 처음 보긴 했는데 한번 나중에 치킨 있으면 먹어보

언차일드의 언차일드 듣고 왔는데요. 저희 언차일드 분들이 저희 3부 로고 만들어주신 분들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다음 사연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 사연 읽는 게 좋아요. 그냥 대화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뭔가 약간 저한테 해주시는 말들이잖아요. 저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수다 떨듯이 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제가 웬만해선 다 공감해 드리는데 가끔 공감 못할 때도 가끔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공감 요정으로서, 그리고 가끔은 공감 요정인데 일 못하는 공감 요정으로서 여러분들 많은 네 이야기 듣고 싶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6574님. 며칠 전에 자격증 시험이 있었는데요. 오늘 보니 뚝 떨어졌네요. 물론 다시 준비하면 되는 거긴 한데 왜 이런 간단한 것도 잘 못할까 하며 자신을 채찍질하게 되네요. 그래서 저 지금 너무 속상하고 자존감 떨어지고 있는데 가빈님이 위로 좀 해주세요. 라고. 아, 떨어지셨구나. 근데 간단한 자격증 시험이 있나요? 간단한 자격증 시험? 저는 그건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러면 자격증 시험이 안 나왔겠죠. 간단하지 않고 어려웠으니까, 어려운 거니까 쉽지 않은 거니까.

된다. 오늘이 끝이 아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 다시 힘차게 도전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 이런 간단한 것도 잘 못할까라고 하면서 책찍질하게 된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그럴 때 정말 많거든요. 난 왜 이 모양일까? 난 왜 이거밖에 못할까?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나 왜 이거밖에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이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거 못하는 것 같아. 근데 난 이거 잘해. 이렇게 사람이 분명히 못하는 게 있으면 잘하는 것

근데 내가 이건 또 잘하긴 하잖아. 이렇게 한번 우리 6574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잘하시는 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꼭 자기한테 또 칭찬하는 시간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험에는 화이팅! 자, 다음 사연. 452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라서 점심부터 배달 음식 시켜서 소주 한잔 했어요. 아, 이게 얼마만의 낮술인가. 알딸딸한데 밖은 아직 밝으니 기분이 좋네요. 가비님도 술 좋아하시나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아, 저도 며칠 전에 낮술을 했지요. 하하하, 저희 동료들과 함께 낮술을 좀 했는데요. 물론이지요. 물론이지요. 저 물론, 물론, 물론, 이렇게, 이렇게

님의 좋아. 그래도 돼. 조용필. 네, 조용필 님의 그래도 돼 듣고 올 건데요. 지금 딱 느낌 좋죠. 당신 좋아. 그래도 돼. 라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선곡입니다. 네, 그러면 두 곡 듣고 올게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52님, 12년 전에 다니던 회사 사람들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땐 정말 친했는데 다들 12년간 연락도 잘 못하고 지냈어요. 오랜만에 만난다고 하니 설레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한데요.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그냥 지금이라도 급한 일 생겼다고 집에 가버릴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12년 전에 다니던 회사 사람들과 만나는, 와, 이거는 역사적인데요? 보통 이제 퇴사를 하거나 좀 이런 퇴사 기간이 길어지고 하면 안 만나게 되기도 하는데 엄청 친하셨나 봐요. 잘 맞았던 것 같은데,

문제는 금방 풀릴 거예요. 너무 다정한 아버지 같은데요. 배웅도 늘 받으시고 단톡방도 잘 이용하시는 너무 다정한 그런 아빠였던 것 같아서 금방 이해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또 두 곡 듣고 올게요. 다비치의 팡파레, FX의 All Mine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0523님,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30대 부부인데요. 다들 계속 깎아달라고 해서 고민입니다. 시장 장사는 처음인데 이렇게 네고가 많이 들어올 줄 몰랐어요. 가격 책정 자체를 시장에서 가장 싸게 해놔서 깎아주면 남는 게 정말 하나도 없는데 지금이라도 가격표를 조금 올려놔야 할까요? 라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저도 과일 가게에서 좀 깎아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시장에 가면은 그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 상인 분들과 하는 이 케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것도 사는데 좀 깎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약간 컨텐츠처럼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아 근데 정말 제일 싸게 해놨으면 고민이 되시긴 할 것 같은데 전 0523님께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좀 가격을 좀 올려놔서 네고를 예 받을 때 너무 무리가 없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격을 올려놨는데 정가에 가져가시는데 이분께는 조금 더 싸게 들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아유 많이 사가셨는데 제가 싸게 드릴게 아니면은 뭐 이 서비스를 드릴게 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방법이 사실은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싸면은 좋기는 한데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시장 안에서는 또 이렇게 좀 깎아주기도 하고 좀 더 서비스로 주기도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요. 가격을 조금 올려놓고 서비스를 드리는 방안으로 하면은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네, 6741님. 남편이 웬일로 아침에 진수성찬을 차려주겠다는 거예요. 뭐 불고기에 묵국, 잡채까지 한껏 기대하고 있었는데 둘 다 늦잠 자버린 거 있죠. 그래서 남편이 출근 전에 라면 끓여주고 갔습니다. 아침밥 해준다는 약속이라도 지킨다면서요. 그래도

상품권을 드립니다. 선물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제가 이 선물 마구마구 쏠 테니까요. 이거 다 가져가세요. It's for you.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 라디오. 일요일 준비한 코너 모두 마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일요일엔 세대를 넘나드는 좋은 노래들도 좋고 평일에 다 소개하지 못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도 만나보고 뭔가 약간 양념 반 후라이드 반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도로는 통제 구간도 있는데요. 우정국로 안국동 사거리에서 종로 1가 사거리까지 연등회 행사를 하면서 전면 통제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암산하대목 1차로에서 공사합니다. 더 가서 동작대교 1차로에 고장난 차의 여파로 영동대교부터 막힙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론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리고요.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설악에서 화도까지 한 번에 18km 정체고요. 이 구간 지나는 데만 50분 이상 소요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일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4: 기프트.
3: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중계진도 아주 화려합니다. 윤정수 씨.
1: 캐스터는 전현무, 해설위원은 이영표 선수죠. 그다음에 남현종 아나운서, 중계진은 나오고요. 축구 천재 박주영 선수도 해설에 처음 도전하네요.
0: 네, 화려한 해설진과 함께 월드컵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낼 이 방송, 북중미 월드컵 지상파 단독 중계를 하는 이 방송은 어디일까요? 주관식이고요. 힌트 드립니다. 윤정수 씨.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한국방송.
0: 문자 샵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짜장라면 1 플러스 1으로 드립니다. 힌트곡 듣고 오겠습니다. K-윌이 부릅니다. 가슴이 뛴다.

0: 자, 일요일은 내가 짜장라면 요리사. 자, 첫 번째 짜장라면 퀴즈 정답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지상파 단독 중계를 맡은 방송은 바로 KBS. 월드컵은 KBS. KBS와 꼭 함께 해주시고요. 퀴즈 당첨자 명단 홈페이지 선거표 확인.
1: 네, 4219님께서

0: 주셨습니다. 야, 이 더운 여름에 망고 너무너무 좋죠.
1: 네.
0: 생으로 먹어도 좋고 주스로 만들어 먹어도 좋고 쉐이크로 만들어 먹어도 좋고 참 맛있습니다. 망고.
1: 망고 케이크도 맛있고.
0: 아, 케이크 너무 맛있죠.
1: 망고는 도대체.
0: 망고 젤리도 맛있어요.
1: 망고 땡입니다.
0: 정말 그렇죠.
1: 네.
0: 이 좋은 계절에 망고 먹으면서 미스터 라디오 들으면 정말 망고가 최고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0: 좋습니다. 짜장라면 원 플러스 원으로 보내드립니다. 5038님.
1: 네.
0: 아, 쌀이 똑 떨어져가지고 부랴부랴 쌀을 사러 갑니다. 제대로 확인 안 했으면 내일 아침에 가족 다 굶길 뻔했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네.
0: 쌀이 떨어졌군요.
1: 요즘 그런 일들이 간혹 있죠.
0: 그렇죠. 뭐
1: 정신없이 살다 보면 네. 식재료가 똑 떨어지고 그래도 뭐 살려고 하면 눈만 뜨면 시키는 것도 바로.
0: 그러니까요.
1: 사러 나가도 뭐 뭐 몇백 미터 안에 바로.
0: 오, 예. 그렇습니다.
1: 물건 우리 사는 게 어렵다 그런 건 이제 진짜 옛날 얘기입니다.
0: 가족들 굶기지 마시고요. 맛있게 밥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짜장라면 원 플러스 원으로 보내드릴게요.
1: 짜장라면 두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0: 1년 12달 중 꽃이 가장 많이 피는 5월입니다.
1: 네.
0: 화단에 담벼락에 어딜 가도 예쁜 꽃들이 많아서 눈이 참 즐거운 계절인데요. 이맘때 아주 화려한 자태를 자랑하며 피는 꽃이 있죠. 윤정수 씨.
1: 백만송이 백만송이 백만송이 꽃은 피고. 장미입니다. 특히 빨간 장미, 사랑과 애정을 상징합니다. 5월의 이것, 꽃의 이것이라는 별명을 가진 장미.
0: 그렇습니다. 빨간 장미의 화려하고 우아한 이미지 덕분에 꽃의

0: 자, 일요일에는 짜장라면 먹는 날 두 번째 퀴즈 정답입니다. 정답은 1번 꽃의 여왕 장미 1번입니다.
1: 그렇습니다. 장미 시즌을 맞아서 강원도 삼척, 울산, 전남 곡성 등 전국 곳곳에서 장미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미라클 여러분들도 백만송이 백만송이 장미 구경하시고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퀴즈 당첨자 명단은요 홈페이지 선곡

0: 오후,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1: 음악 앨범 이현우 선배님이 커피의 아버지라 불리신다던데, 근데 선배님 좀 죄송하지만 커피 타이틀 제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2: 아이, 그래도 뺏어가는 건 좀 그렇지.
1: 여의도에 오픈했습니다. 커피 향 나는 라디오는 이제 여기가 본점이에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2: 아침엔 여기로 오시죠. 19년 전통의 커피 맛집 라디오 이현우의 음악 앨범. 그래도 커피 아버지는 나지.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일요일 2부가 시작됐습니다.
1: 네, 2부에서는요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시간이죠. 바로 DJ 추천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0: 네.
1: 그 전에 미라클의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세희님께서 일요일 이 시간에는요 항상 미라를 들으면서 요리를 하거든요. 국 끓이고 고기 재우고 밑반찬 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평일도 재미있지만 DJ 추천곡이랑 썬데이 쇼미더뮤직까지 일요일만의 매력이 참 좋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문곡 코너를 통해서 예. 부족한 부분들의 얘기, 아쉬운 부분들의 얘기도 많이 듣지만
1: 네.
0: 또 이 부족함과 아쉬움 속에서 만족을 느끼면서
1: 네.
0: 방송을 들어주시는 감사한 분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사실은 만족을 하는 분들이 조금 더 고맙긴 합니다.
1: 네.
0: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도 손이.
1: 아니, 그리고.
0: 조금 안으로.
1: 다 만족하시는데, 그냥 이런 작은 것들이 또 재밌자고 웃기자고 또 문자 보낸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0: 그런 식으로 예.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실 거면 사퇴하세요.
1: 뭐, 아니, 뭘, 뭐, 하지 마세요, 그거.
0: 아니, 그 말이 예. 좀 재밌더라고.
1: 그건.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세희님. 아, 이렇게 진짜 주말에도 이렇게 틀어놓고 들어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0: 네.
1: 주말에는 저희가 그래도 좀 소소하게 얘기 그렇게 길게 많이 안 하고 노래도 좀 많이 들려드리고 좀 깔끔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요렇게 또 여기 안에서 또 재미를 찾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예.
0: 예전엔 주말 청취율이 많이 나와서
1: 예.
0: 우리가 진짜 덜 떠들어야 되나
1: 말을 안 해야 되나.
0: 근데 또 주말 청취율이 확 또 저어진 날 때도 있고.
1: 그렇죠. 이제 평일 청취율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0: 이랬다 저랬다 해서 저희도 헷갈립니다, 여러분.
1: 예.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평일이든 주말이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윤정수 씨.
0: 네.
1: 오늘 또 어떤 노래를 또 가지고 오셨나요?
0: 오늘은 조금 처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1: 예.
0: 요즘 노래들을 들어보면 위로에 관한 노래들이 너무 많습니다.
1: 아, 그렇죠.
0: 그만큼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다는 느낌인
1: 네,
0: 것 같아요.
1: 예.
0: 한로로.
1: 한로로 씨.
0: 그 예. 노래 제목 그 나는 너를 버리지는 않아.
1: 네.
0: 그게 뭐죠?
1: 영영이요.
0: 영영.
1: 예.
0: 제가 이제 나훈아 씨 영영과 농담했지만
1: 예.
0: 사실 버린 사람이 버린다고 예고하고 버리진 않거든요.
1: 네.
0: 그 자체가 이제 현실감이 좀 난 저는 제 나이에 얼마나 이 T 성향스럽습니까?
1: 예.
0: 맞지가 않다. 하지만 그마저도 우리 MZ들은
1: 예.
0: 그런 것에 기대고 있고 그만큼 마음이 힘들다.
1: 네.
0: 예.
1: 그럼 혹시 한로로 영영을 가져오신 겁니까?
0: 아닙니다.
1: 아, 아니에요.
0: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들으시고요.
1: 예. 요즘 많이 들으시니까
0: 자주 나오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악뮤의
1: 예.
0: 개화의 소원? 개화.
1: 아, 소문의 낙원.
0: 소문의 낙원이지는 않아.
1: 그거는 기쁨 슬픔
0: 이건 한로로고요.
1: 아름다운 마음.
0: 예.
1: 말하시면
0: 그, 어떻게 아니, 어느 예. 부분이죠, 그게?
1: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0: 아, 그건 앞부분이고.
1: 예, 예.
0: 반복주.
1: 아, 죄송한데 본인이 준비해 오신 거
0: 아니, 그 내가 준비

0: 노래가 예, 아니어서 그래요.
1: 아, 저를 이렇게 퀴즈로 맞추는 건지.
0: 빨 따따따 해봐요. 빨 따따따 예, 예. 잘하잖아요. 알면서 왜 그래요?
1: 아, 그 뒤에 가사가 네.
2: 이렇게 이보다 힘들지. 더 좋은 것은 없어 흐린 날도
0: 이것도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위로를 요즘 많이 받고 싶구나 힘들구나.
1: 네네. 어 예. 맞아요.
0: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에 또 많이 힘을 낸다고 하니 네. 우리 때 위로 받았던 노래는 뭐가 있었을까 생각했는데 바로 이소라의 믿음입니다.
1: 아.
0: 제가 무엇보다 라이브 버전으로 또 오랜만에 또 갖고 왔어요.
1: 네. 예.
0: 그러면 이소라 씨의 노래가
1: 믿음.
0: 믿음.
1: 예.

0: 힘든가요? 예. 내가 짐이 됐나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봐 주는. 네. 그게 이제 연인들 간의 노래지만 그냥 우리가 힘들 때를 네. 들으면 그 목소리에서 힘드니 하면은 힘들어. 이 라이브 버전에서 이 믿음으로 바뀌면서 예. 이소라 씨가 나올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거든요. 그때 마치 이소라 씨가 이렇게 위로를 해주러 나오는 느낌이에요. 자, 박수 받고 딱 나. 뭐 이런 강의도 많잖아요. 네. 사실. 예. 네. 근데 딱 나와서 치유로 이게 안 하나? 그렇죠. 예. 이게 예. 좀 라이브다 보니 끄네요. 좀 예. 박자를 끌어. 예. 예. 어쨌든 그래서 그 이소라 씨가 힘드니? 예. 짐이 됐니? 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약간 노래의 버전을 연애가 아니라 네. 삶으로 좀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되게 우리도 그 전에 치유가 됐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께 저는 예전에 이소라 씨의 믿음 예. 라이브 버전으로 해서 그렇게 해석을 좀 바꿔라.
1: 그렇군요.
0: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1: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0: 사랑이에요.
1: 예. 네.
0: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나 아, 예. 아무 말이나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1: 믿음 것 중에 다 사랑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0: 네. 예, 믿음도 그래? 좋고 사랑도 예, 좋고, 좋고 소망도 좋고, 좋고.
1: 예, 다 좋아요.
0: 그렇습니다. 예.
1: 아, 또 우리 윤정수 씨가 우리 미라클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치유해 주기 위해서
0: 노래 가졌군요. 듣는 분들이 좀 업돼서 다운될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차분히 네. 예, 나의 힘든 것을 녹인다 생각하고 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0: 저는 이런 노래 부를 때 네. 마치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늘 들어요.
1: 네네.
0: 그러면 또 이렇게 위로가 됩니다.
1: 좋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이 노래 함께 듣고 올게요. 이소라의 믿음.

0: 그러니까요.
1: 이게 몇십 예. 년이 지나도 이렇게 회자되는 게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0: 그러니까요. 예, 네. 맞습니다. 윤종수에게 감사해야겠네요.
1: 저한테요? 예, 전 됐어요.
0: 이소라 씨가 이렇게 윤종수 씨가 회자시켜주는 거 아니죠?
1: 아, 전 됐어요. 저희가 뭐 한 게 있다고. 예. 나중에 만나면 뭐 라떼나 하나 사줘요.
0: 알겠습니다. 꼭 예. 그날이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이제 제 추천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종수 씨께서 마음에 치유를 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죠. 이제 우리는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1: 그래서
0: 여러분들 나가서 이 햇살 좋은 날
1: 여행을 떠나요인가요 또?
0: 아니요. 자전거를 타십시오.
1: 와, 자탄풍이냐?
0: 예.
1: 와.
0: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 정말 지금 이 날씨와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여러분들 자전거를 안 타도 정말 자전거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만한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치유하시고 또 이렇게 풍경들을 보면서 푸른 숲에도 나가보시고 또 어디 냇가에도 나가보시고 하시면서 또 이 마음의 치유를 또 자연으로 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1: 노래야 명곡이죠.
0: 아, 너무 좋죠. 에이. 이 노래 여러분들 이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0: 그럼 또 시켜줘야죠.
1: 너는 본... 내가 시컷 얘기를 했는데.
0: 아니, 본인이 된다고 그러면 시켜줘야죠.
2: 나, 근데. 나한테 얘기해봐요. 아빠는.
0: 아빠!
1: 어?
0: 난 최고가 될 거야!
1: 정신 차려, 마! 네가 무슨 최고야!
0: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2: 저는 차라리 정말, 뭐 그렇게 화를 내진 않겠지만, 이제 아이를 좀 잘 지켜보고 싶습니다.
0: 예. 네. 알겠습니다.
2: 그래도 악재같이 한다면, 또 달러 빚을 내야겠네.
0: 빚을 내서라도
2: 시켜주고 뭐 키우긴 해야겠죠.
0: 시켜주고
2: 근데 우리 전부 다 우리 아이들을 다

0: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0: 카베페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자, 이제 2부가 끝나갑니다.
1: 네, 2부 끝곡으로 이승환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김연수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듣고 우리는 썬데이 쇼미더뮤직으로 돌아옵니다.

일산 쪽으로 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도로가 통제되는 곳도 있습니다. 자정까지 우정국로 안국동 사거리에서 종로 1가 사거리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총 30km 막히는데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까지 밀리고요. 이후로 여주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까지 가장 많이 막힙니다. 더 가서 양지 부근에서도 속도 떨어집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말이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마리오.

0: 매일 오후 2시 KBS 쿨 FM 가비의 Super Radio. 먼저 가 있을게요. 빨리 와요.
1: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2: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1: 에브리바디 액션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2: 청소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1: 한국 기타의 자존심 덱스터 기타에서 통기타,
2: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2: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1: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2: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1: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에서 120시간 달인 흑삼고,
2: 극단 무화에서 로맨틱 타임 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선물이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두 곡입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사인, 듀스의 굴레를 벗어나.

0: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미라 신문고 2탄 노래로 말해요. 여러분의 신청곡 어떤 내용들이 노래로 왔습니까?
1: 네, 우리 0321님 김현철의 거짓말도 보여요 신청합니다. 긍디견디 요즘 들어서 서로 개그 욕심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가끔은
0: 뭐, 요즘 들었어.
1: 에이 거짓말 같은데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 아. 미라클들도 거짓말이 다 보여요라고 해주는데요.
0: 그 처음부터 안 보였어요?
1: 그러게요. 저희는 아주 티가 났는데요.
0: 우리는 뭐 거의 뭐.
1: 그리고 거짓말 잘 안 합니다.
0: 그거는 들으시는 분이 조금 순수하게 들으셨던 것 같아요. 네.
1: 우리 거짓말 안 하잖아요, 형님. 거짓말이라기보다는
0: 허세.
1: 예, 사실에 기반한 그냥 허세.
0: 허세.
1: 예. 네. 그 큰 틀에서
0: 크게 본격 허세 방송 미스터 네. 라디오.
1: 예, 저희는 뭐. 뭐
0: 하나씩 허세 부려보죠. 남창희 씨도 허세 부려보세요.
1: 허세요?
0: 네. 잘 못하지 또. 제가 네. 그런 거 안 하네. 예.
1: 그렇게 대놓고 하면 또 잘 못하죠. 네. 그리고 정수영 형 허세 부려보세요 그러면.
0: 하, 나 아주 행복합니다. 네? 이게, 아주.
1: 아니, 이게 허세예요?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뭐예요?
0: 아, 끝내줍니다.
1: 뭐가 끝내줘요?
0: 결혼 생활이.
1: 네, 여러분들이 이런 다, 겁니다.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거고.
0: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건데 거짓말 어. 이렇게 가시면 안 되죠.
1: 그럼요.
0: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또 그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0: 시간이 뭔가 조금 짜여져서 나갈 수 있다.
1: 그렇지. 예. 예. 근데 어쨌든 뭐
0: 그 뭐 미스터 라디오에서 예. 제가 말 길게 하는 것만 편집해서 네. 한 20번 나가봐요. 예. 여러분도 아마 피켓 들고 오실걸요. 내려라 쟤. 듣기 싫어 죽겠다.
1: 예. 그래요.
0: 그렇게 할 겁니다.
1: 그래요. 예. 예.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생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거짓말 하고 막 그렇게 막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의 어떤 그냥 진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라디오에서. 예. 여러분들 8년 동안 우리가 계속 거짓말하면서 할 수 없어요. 예. 저희의 진짜를 여기서 느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명구님은요 엄정화의 초대 초대석 많이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영훈님 대체 언제 와요라고. 주영훈 씨의 팬이
0: 주영훈 씨도 좀 빨리 부르려고 했더니 얼마 전에 불후의 명곡에 나와서 예. 약발이 좀 떨어졌어요.
1: 야 그래.
0: 네, 조금 지난 다음에 다시 불러야지. 네. 뭐 불후의 명곡 와서 시커 했는데 네. 또 나오면 네. 뭐 재탕밖에 더 하겠습니까?
1: 아 그렇군요. 네,
0: 조금 여러분들이 네. 또 잠깐 잊었을 때 또 주영훈 씨 모셔야죠.
1: 네 그리고 네. 초대석 많이 해주고 하고 싶긴 한데요. 그거 초대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 초대해서 사실 저희도 그 진행자가 뭐 막 좋은 진행자가 아니어가지고 뭐 깊은 얘기도 못 듣겠고 힘듭니다. 예, 그래가지고
0: 깊은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예, 예. 누가 뭐 한 힘들고. 시간짜리 나와서 예. 깊은 얘기하겠어요?
1: 그래요.
0: 자기 너튜브나 돼야 뭐 예. 내가 이렇고 저렇고 예, 예 그러죠 뭐.
1: 그리고 홍보할 거리가 좀 있어야 나오시는데 홍보할 거리가 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많이 못 초대합니다. 미안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윤종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1일 4부가 시작됐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선데이 쇼미더뮤직 미라신문고 이탄 노래로 말하겠습니다. 말해주시죠. 신청곡이 소개되신 분들에겐 아메리카노 보내드립니다.
3: 맛있겠네요. 예.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신문고 보겠습니다. 정은범님 바이브가 아니라 바이브군요. 바이브의 사진을 보다가 신청합니다.
2: 정말 그 아이돌 좋아하시네요.
3: 아니 뭐 이브 바이브 아이브 헷갈리잖아요. 예. 자 정수영 창이 형,
2: 네네.
3: 아이돌처럼 포토카드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정범님, 이걸 왜 만드냐고요? 제가 그냥 증명사진 하나 보내드릴게요. 정범님한테는
2: 여권 크기로 보내드려요.
3: 예, 그거 뽑아놓은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또 주민등록증도 만들고 해가지고 예.

0: 저는 라디오 끝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일 들어와서 저를 흔들어 놓는다고 해도 조금 조정을 잘 해가지고 해볼게요. 라디오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이런 말씀드리고요.
1: 든든하네요.
0: 예, 우리 김원부 부장님 듣고 계십니까? 예.
1: 네.
0: 자 바이브의 사진을 보다가 왁스의 황혼의 문턱까지 두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잡지로 해주십시오.
1: 예. 예.
0: 고만 들어요. 알았어요. 예. 아니 이 음악 진짜 좋아해.
1: 자 우리도 예. 한번 좀 이렇게 몇 분 모셔가지고 이런 무서운 이야기 배틀 좀 했으면 좋겠어요.
0: 아니 그러지 말고 살목지 배우들 한번

0: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여러분들 이제 썬데이 라떼 퀴즈 드릴 시간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미라클이 보내준 신청곡 사연에 퀴즈가 숨어 있습니다. 잘 듣고 정답 보내주세요. 자, 미라클 정윤슬. 윤슬. 우리 윤정수 씨가 맨날 하는 윤슬.
1: 윤슬.
0: 님께서 오랜만에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사연을 덧붙이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스페이스 A의 노래 제목에 담겨 있고요. 두 분 이제 결혼도 하셨으니 이 노래처럼 되길 부탁드릴게요. Please 하시면서 사연 보내주셨어요.
1: 자, 윤슬 정윤슬님이 윤정수 남창에게 바라는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스페이스 A의 노래 제목. 사랑해선 안 됐어? 사랑해선 안 됐어.
0: 섹시한 당신은 나의 남성.
1: 만나서도 안 됐어.
0: 섹시해지라는 건가요? 자, 국어 사전에서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몸과 마음이 자라

0: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1: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0: 역시 상원 에드피아.
1: 국민인세 상원 에드피아.
0: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디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4: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고민 사연인 것 같은데 보내주셨거든요. 회사 선배가 제 말투가 재밌다며 자꾸 놀리듯이 따라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재밌으니까 계속 할 거라네요. 상사라 대들 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만할까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와, 이거 진짜 어렵다. 회사 상사니까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좀, 아, 이거 기분 나빠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좀 눈치를 채고 알아서 그만하실 텐데, 아, 이거 좀 눈치가 없으신 분인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저는 저라면 좀 여러 명이 있는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 가해자들이 주변에 보는 눈이 있으면 그걸 의식해서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좀 뜨끔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팀원들 같이 있을 때 만약에 그 상사님이 다시 한번 그런 장난을 하신다면 이거 그만해달라고 저 좀 싫다고

인과 한혜의 러브, 로꼬와 펀치가 함께한 Say Yes, 그리고 에픽하이의 Love, Love, Love까지 듣고 왔습니다. 노래 조금 더 듣고 올게요. 노리플라이의 낡은 배낭을 메고, 그리고 모이다 밴드의 초콜릿 드라이브.

0: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은경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다음 악절이 더 힘차게 울려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잠시 발걸음이 멈춰선 것 같아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멋진 다음 연주를 위한 쉼표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멋진 곡이 다시 아름답게 흐를 수 있도록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일자리, 복지 연계, 일상의 평온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1600-5500. 이 캠페인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0: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테라피 코리안테라피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어? 괜찮아? 뭐야? 다친 데는 없어?
3: 괜찮아. 얼른 비상등부터.
2: 비상등 켜고 비상등. 그 다음엔 뭐였지?
4: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비트박스.

0: 차트 박스.
1: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반포대교 4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동호대교부터 막히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수서 지하차도 출구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고요. 우정국로 안국동 사거리에서 종로 1가 사거리까지는 연등회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정체가 빠르게 풀려가고 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남양주요금소에서 덕소산패까지만 정체 남아 있고요. 이후로 미사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신갈 분기점에서만 짧게 밀립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6: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저희 엄마는 김밥에 꼭 미나리를 넣어주시곤 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싫어서 미나리만 빼고 김밥을 먹었었는데요. 입맛이 바뀌어서 그런지 지금은 미나리 김밥이 맛있어요. 제가 직접 미나리 넣고 김밥을 만들어 먹을 정도입니다. 마흔이 넘어서야 진짜 어른의 맛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남편은 아직도 김밥에서 미나리만 쏙쏙 빼서 먹는데 언제쯤 찐 어른이 될까요? 하면서 신청하셨습니다. 거미의 어른아이.

이선희님이 남들은 다 주말이라고 놀러간 모양이에요. 저는 혼자 카레에 밥 비벼 먹으며 듣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나쁘지 않네요. 하시면서 안예은의 문어의 꿈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평일 밤 12시 홍주연의 스테이

잃은 듯합니다. 아, 그 상자는 이문열의 삼국지 10권짜리였어요. 하면서 아, 사진 보내주셨는데 저기요, 저도 이거 케이크인 줄 알았어요. 이거 진짜 헷갈릴만한데.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자면 상자가 약간 그 갈색에 좀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예전 베이커리 집에서 파는 그런 케이크 상자 느낌인데 이거면 남편분께서 충분히 헷갈려 하셨을 만하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살짝 짠하기도 하면서 웃기기도 하다. 얼마나 그 단계 땡기셨으면 이 케이크 상자로 이게 보이실까. 아이고. 박재정의 너라는 위로, 그리고 이어서 신승훈의 어느 멋진 날까지 듣고 올게요.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 루틴 리아 좀 엑소 좀 뷰티 디바이

우정국로 안국동 사거리에서 종로 1가 사거리까지는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참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횡성휴게소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수암터널 갓길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볼륨을 높여요. 요즘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알려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려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많이 너무 배울 때 어렵기는 해요. 저도 엄청 빨리 배우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근데 이게 고집부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빨리 익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이 한 동작에 너무 집중해서 이거를 해내야 되겠다고 고집부리는 순간 다른 게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 잘 돼요, 나중에. 선생님 왜 이렇게 하라는지 알았다 하면서. 그래도 이런 새로운 도전을 정말 멋지게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다인님은 저는 평생 긴 머리로만 살아서 한 번쯤은 단발머리가 해보고 싶었거든요. 드라마를 볼 때마다 너무 귀여워서 따라해보고 싶었던 연예인 사진을 들고 미용실에 가서 과감하게 잘랐습니다. 짧아진 머리가 낯설기는 한데 생각보다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친구들 반응도 너무 좋습니다. 헤어스타일 바꾸기 대성공 해주셨는데 이게 진짜 단발머리 한번 가면은 또 이게 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편하고 또 뭐랄까 이렇게 더운 날씨에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너무 거추장스럽지도 않고 약간 그리고 시크한 매력도 생겨요. 제가 처음으로 단발머리 스타일링 했었던 게 저는 이제 던던댄스 활동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저도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단발머리 확 자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활동 중에 그냥 진짜 자른 거예요, 제가. 근데 진짜 그 후로 단발머리를 거의 한 3년, 4년 이렇게 쭉 했나 봐요. 너무 좋아서. 다혜님께서도 아마 단발머리로 해볼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쭉 많이 해보실 겁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허각 정은지의 짧은 머리.

어서오세요. 볼륨 다이닝입니다. 주말에만 영업하고요. 하루에 세 팀만 받습니다. 예약은 필수예요. 볼륨 다이닝 영업 시작할게요. 첫 번째 테이블입니다. 6506님.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4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다시 일을 하게 되면서 아이의 어린이집 하원을 부모님이 맡아서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하원하는 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준 간식을 먹고 아이가 아이스크림의 맛을 알아버렸어요. 기왕 알게 된 맛, 할아버지 생신 때 같이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주문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미 먹어본 줄 알고 주셨나 보다. 그쵸? 6506님, 복직하셔서 적응하느라 또 힘드시죠? 적응 잘하시고 우리 아가랑 맛있는 아이스크림 드시라고 아이스크림 케이크 쿠폰 보내드릴게요.

두 번째 테이블입니다. 6629님께서 요즘 같은 시대에 이사했다고 떡 돌리는 집 보셨나요? 옆집에 젊은

딸 다 독립하고 남편이랑 둘이 지내면서 적적했는데 괜히 챙겨주고 싶고 그러네요. 아, 젊은 사람들은 이러면 부담스러워 하겠죠. 아, 치킨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옆집 신혼부부에게 선물한 치킨 주문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유, 오히려 좋죠. 엄마 아빠 같고 너무 다정하잖아요. 6629님, 떡 받아서 고맙다고 치킨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세 번째 테이블입니다. 9846님, 아들이 성적표를 보고 화가 난 저와 어차피 끝난 시험이라며 천진난만한 아들. 주말 내내 냉전이었답니다. 아들은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어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데 막상 보낼 때가 되니 안쓰럽고 괜히 집에 있는 동안 화냈나 싶어 후회되더라고요. 다음 주말에 아들이 집에 오면 같이 먹을 치킨 주문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더 잘할 수 있는데 괜히 그런 거죠? 더 잘할 수 있는데 뭔가 못한 것 같고. 9846님 너무 미안해 마세요. 진심을 알아줄 겁니다. 저희가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볼륨 다이닝, 맛있는 음식과 함께 곁들일 여러분의 이야기 보내주세요. 먹고 싶은 음식도 알려주시면 최대한 비슷한 음식으로 선물 보내드립니다. 노래 들을게요. B2B의 봄이 피어나.

낼 때마다 불안한 거 있죠. 그때 산 건전지도 예비용으로 가방에 넣어 다녀요. 아,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죠. 그 건전지를 앞에다 대면 이제 열리는 거 아시죠? 그것도 되는 거 아시죠? 저는 그거 몰랐다가 저도 옛날에 한번 그게 안 돼가지고 건전지를 대고 이렇게 띠띠띠띠 하니까 된 적 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 같아요. 우리님 그래도 건전지 안 넣고 다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는 아마 안 그렇지 않을까요? 2206님, 제 여자친구는 카페에 5분 앉아 있었는데 이제 그만 가자고 하고요. 바다 보러 속초에 갔더니 파도 소리 한번 듣고 이제 다 봤다고 하고요. 내 컷 사진 찍는데 둘 다 잘 나온 사진은 한 컷뿐이어도 이거면 됐다고 해요. 아, 저는 여자친구랑 다니면서 가끔 되게 저희 아빠 같다는 생각을 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 약간 이렇게 털털한 모습이 있는 이런 러블리한 여자친구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 공룡기께서 조금씩 이렇게 같이 변화해가면 어떨까요? 여자친구한테 5분 있었으니까 우리 10분만 더 있을까? 어때? 여기 주변 한번 봐봐. 이러면서 살짝 더 붙잡고 있고, 파도 소리에 한 세 번만 더 들을까? 한 번은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내가 운전을 두 시간이나 해가지고 왔는데 한 번은 좀 내가 너무 서운한데? 이렇게 하면서 점점 늘려가는 거죠. 2206님 해낼 수 있습니다. 이진님, 쩡디 라디오 들으면서 야식 먹는 빈도가 늘었어요. 저는 저녁을 일찍 먹는 편인데 맛있는 음식 얘기하면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을 거 없나 주방을 어슬렁거리다가 배달 어플을 켭니다. 그렇게 몇 번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여러분, 간절히 비를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비

저희가 이 노래 틀어드릴게요. 3265님 신청곡 최애나의 캐치캐치, 5052님의 신청곡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두 곡 들을게요.

최애나의 캐치캐치,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듣고 왔고요. 플레이 키오스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곡까지 담아서 주문하실 수 있고요. 그 중에 한 곡은 무조건 틀어드려요. 박지영님,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보기만 해도 너무 설레고 행복해요. 매일매일 커지는 마음을 저도 어쩔 줄 모르겠어요. 들으면 제 마음처럼 간질간질해지는 노래 신청합니다. 소유 정기고의 썸. 와, 지금 그럼 사귀고 있다는 거죠? 이미 이제 연인으로 된 거죠? 지영님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를 너무 티내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안 돼. 좀 뭐랄까 밀당?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왜냐면 어차피 이제 썸은 아니잖아요. 이제 사귀는 단계일수록 오히려 저는 더 조금씩 밀당이 필요하다고.

친구들에 비해서. 그래서 채린이 또 못 가서 그만뒀거든요. 근데 나중에 괜히 고등학생 때인가? 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피아노 치는 친구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약간 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중고 전자피아노?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집에서 막 치고 막 그랬었어요. 정아님, 이렇게 따님분 피아노 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으시죠? 너무 잘 치나 보다. 잘 치니까 좋은 거예요. 잘 못 치면 안 좋거든요. 노래 듣고 3부에서 플레이 키오스크 계속 이어갈게요. 옥정아님의 신청곡 아이유의 네모의 꿈.

0: 점심에 혼밥하시는 분들 편해서 좋긴 한데 좀 심심하지 않으세요? 가요광장으로 오세요. 제가 잔잔히 잘 떠들고 은근히 웃기거든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여러분의 밥친구가 되어드릴게요.
1: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한 곡은 아쉽고 두 곡을 생각하니까 세 곡, 네 곡 계속 떠오르시죠? 일단 세 곡까지 신청해주세요. 한 곡은 무조건 나가요.

그러니까 공통점이라고 하죠. 베베님, 그럼 어디 지나갈 때 이렇게 귀여운 거 보거나 하면은 우리 11살 친구 사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챙겨주고 하시겠어요. 이 사연을 들려주세요. 엄청 좋아요.

갈수록 급해집니다. 마음이요. 이젠 정말 다이어트를 해야 하거든요. 소싯적 기억을 되살려 살 빼기 작전에 돌입했답니다. 살 빼는 데는 띤박질이 최고 아니겠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힘차게 달려볼게요. S.E.S의 달리기. 아무래도 러닝이 다이어트 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력 운동도 같이 해줘야 조금 더 라인이 되게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잡히는 것 같아서 러닝 하시고 그리고 스쿼트 조금 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름이 다가올수록 저도 불안해지고 있어요. 이제 점점 이제 옷이 짧아질 거고 보여지는 게 많아지니까 우리 운동 열심히 해보자고요. 꼬맹이님, 쩡디, 저 어릴 적 살았던 동네에 한번 다녀올 생각이에요. 초등학교 정문화 문방구가 그대로 있을지도 궁금하고 피아노 학원 1층 분식집에서 항상 사 먹었던 컵떡볶이도 너무 그리워서요. 친구들과 누비던 골목길을

와, 여름이다님이 신청하신 SES의 달리기, 꼬맹이님의 신청곡, 윤종신의 동네 한바퀴를 끝으로 오늘의 키오스크 주문 마감할게요.

0: 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듣고 계시고요. 저는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더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이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더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4: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엔 한혜 키스더라디오
3: 언제든 자리 네. 비우실 때 아, 불러주시면
4: 아니요
3: 아 쉬시라니까요
4: 아니요 발에 땀띠 나도록 일할 거예요
3: 아 그래요? 화이팅입니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오늘은 진짜 하려 그랬는데 하루가 다 갔네. 내일에 내가 하겠지 뭐. 진짜 진짜 비밀님, 세면대 위에 올려둔 핸드워시 진작 떨어졌는데 아직도 채워두지 않았습니다. 한 달째 리필 사서 채워야지 채워야지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럼 손은 어떻게 씻냐고요? 핸드워시 옆에 클렌징 폼이 있거든요. 그걸로 씻어요. 핸드워시보다 향기도 좋다고요. 세정력도 더 좋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손 씻은 김에 세수까지 하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니까 더 좋지 않나요? 저는 클렌징 폼마저 다 떨어지면 아, 그땐 핸드워시 리필을 살까요? 아니면 클렌징 폼

진짜 비밀리에 핸드워시 사시고 클렌지폼은 얼굴만 씻으세요. 뽀요요님, 저에게도 해내니 시절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주 토요일마다요. 지금은 못 본 척 외면하고 미루고 있어요. 그건 바로 새 차. 하필 차가 검은색이라 노랗게 내려앉은 꽃가루가 더 잘 보이긴 해요. 근데 세차하고 나면 다시 또 더러워질 거잖아요? 아직 5월 끝나려면 멀었으니까 좀만 더 밀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게 눌러붙어가지고 더 안 닦일 텐데 어떡해요. 이번 주에 한번 하시고 5월 지나고 6월에 한번 더 하는 걸로 어때요? 괜찮죠?

내일의 내가 하겠지가 아니라 오늘의 내가 먼저 해볼까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부모님이랑 통화하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좋은 사연이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일의 내가 하겠지는 없어요. 우리에겐 오늘밖에 없다고요. 오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지금 엄마 아빠께 사랑한다고 전화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씨도 갈라서 안에 있는 씨를 꺼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능성이 조금 있을지도 몰라요. 8551님, 이렇게 자급자족 해가지고 먹고 요리하는 거 너무 보기 좋습니다. 동동이님, 저 언니네 부부싸움 직관했어요. 엄마 생신 선물 사려고 셋이 백화점에 가는 길이었는데 차에서부터 언니랑 형부가 싸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싸우실 땐 중간에서 말리기도 해보고 애교도 부려봤는데 언니랑 형부가 싸우는 건 아무것도 못하겠어서 그냥 조용히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언니가 좀 더 잘못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가만히 있길. 이때 형부편 들잖아요. 진짜 언니 도망갔어요. 나 집에 갈 테니까 둘이서 그럼 쇼핑 와. 둘이 골라 그냥. 이제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는 언니가 잘못한 것 같으면 언니 이건 언니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언니들의 성향상 네가 뭘 안다고 지금 이거 되게 전부터 싸운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잘해내셨습니다. 정수연님, 친구랑 템플스테이 다녀왔어요. 저희는 푹 쉬고 싶어서 휴식형으로 다녀왔는데요. 가기 전에 핸드폰 끄고 디지털 디톡스 해보자고 했으면서 막상 절에 가서는 누워서 핸드폰만 했습니다. 그래도 맑은 공기 맡으면서 산책도 하고 스님과 차담도 나누고 할 건 다 하고 왔답니다. 휴식이 필요한 분들한테 템플 스테이 강력 추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분위기 너무 좋죠. 풍경 소리도 너무 좋고 요즘 날도 너무 좋잖아요. 수연님 근데 거기서 막

밖에 나가서 사람들 보니까 좋아요. 신랑 신부 행복한 모습 보는 것도 하객들이 웃으면서 축하해주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다만 힘든 게 하나 있다면 결혼식 갈 때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 고르는 게 너무 고민된다는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진짜 하객룩 너무 어려워요. 저도 뭐를 입어야 할지 모르겠고 좀 깔끔하게 입으면서도 너무 불편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항상 거의 비슷한 거를 돌려 입습니다. 돌려 입는 것도 또 방법이더라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타루의 봄이 왔다.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최효정의 비밀 정원, 가수 원슈타인과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열어둘 거니까 많이 놀러와주세요. 우주의 절니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볼륨을 높여요. 지금까지 효정이었습니다. 짱나.

0: 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1: 콩.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6: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2026년 5월 17일 일요일 한해 키스더 라디오 오늘 첫 곡은 조이의 Get Up and Dance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더 라디오 DJ 한해입니다. 참 일요일이 되면은 이게 금토 이렇게 좀 쉬면서 피로를 풀었던 것 같은데 너무 부족한 느낌도 들고 또 아, 오늘이 휴일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괜히 더 좀 찌뿌둥해지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무것도 더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됐건 또 월요일은 다가오고 우리의 좀 이렇게 귀찮음에 좀 기름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뭐 대단하게 갑자기 뭐 일어나서 조깅을 하고 뭐 운동을 하고 뭐 밀린 집안일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뭐 가볍게 스트레칭으로 시작을 한다든지 혹은 뭐 이불을 좀 개본다든지 내 주변에 있는 것들부터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이게 뭐랄까 이제 만족감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행했다라는 이런 실천을 했다라는 것들 때문에 다른 것들도 하나하나씩 좀 더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것부터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나씩 좀 해보는 건 어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요일 한해 키스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오늘도 매일 코너 한해 만에와 내일의 맛 그리고 스트레칭 살살 하면서 듣기 좋은 코너 키라 뮤직 페어링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이쯤에서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이 뭔가 수다팝과 이게 분수 뭔가 좀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비트에 맞게 또 이렇게 분수를 또 틀어주실 때가 있잖아요. 좋은 저녁 또 보내신 것 같습니다, 영찬님. 진선님, 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여름 준비를 해보려 합니다. 냉동실에 얼음도 얼려놓고 손 선풍기도 꺼내고 여름 옷도 좀 꺼내놔야겠어요. 올 여름은 엄청 덥다고 하더라고요. 참, 몇 년째 올 여름은 정말 더울 것이다. 몇 년째가 뭡니까? 십수년 들었던 것 같은데 저도 올 여름 좀 덥다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안 그래도 저 에어컨, 필터, 청소도 조금 저도 했고요. 여러 가지로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에어컨을 개시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또뭐 다음 주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밤도 더워지게 된다면은 아 이제 에어컨도 좀 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침대 이불은 좀 가벼운 것으로 바꿨습니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 7일 풀근무하는 정한의 이사가 결제 도장 찍어드립니다. 한해 만에.

걷기 건강에 참 뭐 도움이 될 수 있죠. 뭐 결국에는 아침에 이걸 하고 끝내느냐 아니면 마무리로 저녁에 이것을 하느냐 선택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게 괜찮으시다면은 해돋이를 보면서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뭔가 저녁에 하면은 이 만보를 채우기 위해서 시간에 쫓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기상만 가능하시다면 아침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는 한해 해돋이 보면서 걸었어요. 1530님, 올해 마지막 운을 다 써서 6월 BTS 부산 콘서트 티켓팅에 성공했습니다.

일단 우리 1530님 티켓팅 성공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다만 이 8만원 하던 객실에 80만원 내고 오면 잠이 오시겠어요? 저는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9900님, 저는 와인을 좋아하고 즐기는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와인 너튜버 구독자 모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마 촬영도 하실 것 같은데 출연할 때 얼굴 모자이크 처리 해달라고 할까요 말까요? 숨길 건 없지만 뭔가 망설여집니다. 얘기에 좀 약간의 기시감이 싹이 돌면서 제가 최근에 또 이런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는데 혹시 절까요? 뭐 다른 너튜버일까요? 뭐 잘은 모르겠다만 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막상 이 촬영이 오면은 괜히 얼 수도 있고요. 내가 원래 편하게 하던 것들도 편하게 좀 못할 수 있는 거 너무나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편하게 요청할 수 있는 건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해 모자이크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권진아 White Wine 듣고 왔습니다. 한 해 만에 오늘은 인생역전님, 1530님, 9900님 사연에 한 해 만에 결제해드렸고요. 아,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건데 이 9900님 와인 너튜버 구독자 모임 이게 좀 저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네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너튜브 하면서 공지를 올린 적이 있거든요. 아, 혹시 와인 모임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저를 좀 초대해 주세요. 라는 이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초청을 하진 않아가지고 또 그리고 다른 이런 와인 너튜버 분들도 이렇게 좀 초청을 해가지고 촬영하는 경우 있기 때문에 다른 너튜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그 촬영 조건이 이런 모자이크 처리를 뭐 못 해주고 뭐 이런 걸 사전에 공지를 했다라면은 뭐 나중에 말씀드리는 게 조금 뭐 이렇게 소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뭐 가능하고요. 뭐 그리고 뭐 계속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한 자리에 앉아서 와인 시음하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영상적인 부분

청취자 여러분이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 직접 매칭하는 키라뮤직 페어링 첫 번째 사연부터 가보겠습니다. 김희진님, 학교에서 졸업사진을 찍었는데요. 다래끼가 나버린 탓에 눈이 엄청 부어서 무슨 빵떡처럼 나왔더라고요. 엄마가 보시더니 자기랑 닮았다고 좋아하셨네요. 다음 졸업사진은 예쁘게 나올 수 있게 꿀팁 좀 알려주세요. 노래는 도영, 미래에서 기다릴게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다음 졸업사진이 있다라는 건 중학생이신가? 아니면 고등학생 이제 대학교 졸업 얘기하시는 건가? 뭐 아무쪼록 되게 어리신 분 같은데, 아 이게 참 그쵸? 뭔가 다음날 뭐 입고 이러면 괜히 막 뾰루지도 하나 나는 것 같고 뭔가 괜히 눈도 좀 붓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좀 긴장을 하다 보면은 왜 잠을 또 못 자고 혹은 이게 평소에 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좀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 아무튼 이게 뭔가 좀 다음에는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이게 예쁘게 나오려면은 그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잘 이게 자는 습관들, 그리고 너무 이게 새로운 것이 들어왔다고 해도 긴장하지 않는 이런 좀 수련이 좀 필요합니다. 아무튼 희진님 다음 졸업 사진에는 예쁘게 나올 수 있길 바랄게요. 9145님, 저 행거를 주문했는데요. 분명 완제품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직접 조립해야 되더라고요. 퇴근하고 3시간 동안 조립만 했네요. 허리랑 팔목이 아작아작. 유다빈 밴드의 갤럭키 신청해요. 라고 하셨고요. 아, 저 이거 너무 공감합니다. 저도 그 손재주가 안 좋고 조립 같은 거 진짜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땡케아에서 이게 조립하는 이런

야, 이 낭만 터지시네요, 0537님. 이게 말은 쉬워 보이는데 매번 이렇게 휴가를 내가지고 이거 공연을 보러 다닌다는 게 정말 뭐 좋아하기도 해야 되지만 실천력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나에게 또 여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멋진 일인 것 같고요. 자미로콰이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고 일본, 홍콩 나라도 너무 사실 관광하기 좋죠. 둘다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뭐 이게 다니기도 편한 나라기 때문에 그뭐 여행 겸 공연 보러 가는 게 정말 부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9212님 시장에서 콩국 사와서 콩국수 만들어 먹었어요. 약이다 생각하고 면이랑 국물까지 다 먹었더니 엄청 든든하네요. 노래는 이소은 키친 신청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콩국이 약이다 생각하면서 먹어야 되나? 엄청 맛있는데 그냥 아유 맛있다 하면서 저는 먹는데 그러게요. 되게 건강에도

0: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0: 카베페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2: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라디오를 듣고 계시고요. 저는
3: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터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이.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습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터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4: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0: 더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SM.
1: 아, 네. 그림체 뭐. 말씀하시는.
2: 이런 말 괜찮아요. SM으로 태어난 것 같아.
3: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4: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5: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4: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다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6: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한해의 키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5월 선물입니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세르스에서 여성 청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퀸에서 화산백토 파우더워시, 천연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무하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1: 일요일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키라뮤직 페어링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주문 받아볼게요. 멸치똥님, 저희 회사에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입사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성년의 날을 기념해서 장미랑 향수 선물해 주려고요. 아직은 보호받아야 할 어린 나이인데 벌써부터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이 친구가 너무 대견하네요 라고 하셨고요. 성년의 날, 아직도 또 장미랑 향수, 이게 좀 대표적인 선물인데, 참 20살 첫 사회생활, 이게 녹록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연자님 같은 선배가 있으면 이게 든든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가호의 시작 페어링 해드릴게요.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아, 참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은데 가보고 싶으면은 또 이루어집니다. 0022님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하다가 짬 나면은 또 여유가 되면은 다녀오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815님 제 마지막 여행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님이 주신 리조트 숙박권으로 친구와 다녀온 청풍호였어요. 일단 숙박권이 생기니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다녀오게 되더라고요. 도착하자마자 본 호수의 윤슬과 노을은 지금도 너무 생각이 납니다. 뚜벅이로 다녀서 힘들었는데 다음에는 꼭 직접 운전해서 청풍호 주변 드라이브 하고 싶어요. 노래는 김현철, 조지, 드라이브 페어링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사진까지 첨부를 해주셔가지고 보고 있는데 정말 진짜 아름다운데요? 이거 숙소에서 찍으신 건가? 야, 이게 호수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산이 이렇게 탁 이게 높낮이가 이렇게 탁 이렇게 있고 그 중간에 해가 지금 지는 건것 같은데 그죠? 해 지는 모습을 좀 찍으신 거예요. 뭔가 좀 뜨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긴 하지만 아무튼 너무 멋지네요. 와, 멋진 사진까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멋진 곳을 알았으니까 또 다음에도 좀 이제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놀러 와야지 하는 아마 또 이게 다짐까지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굉장히 또 멋진 일, 그리고 좀 멋진 자극을 받고 오신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 주문 받아볼게요. 0502님, 고등학교 졸업한 지 10년이나 됐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모여서 학생 때 추억 이야기를 하다가 학교 주변을 탐방하러 갔는데요. 문구점도 많이 사라지고 변했지만 자주 가던 분식집 딱한곳 남아있더라고요. 거기서도 한참을 이야기하다 왔네요. 노래는 박보람 해와동 페어링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아, 그쵸. 뭐 10년 정도 지나면은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 텐데 아, 저도 이게 아쉬운 게좀 있어요. 저희 고등학교가 원래 되게 주변에 뭐가 없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냥 좀 오래된 뭐 꽃집, 뭐 인쇄소, 뭐 이런 것들, 문구점 이런 것들이 있던 곳이었는데 갑자기 거기 동네가 힙한 골목으로 바뀌었어요. 그 전포동이라고 서면에 그래서 온갖 그냥 힙한 카페들, 라멘집, 뭐 혹은 뭐 되게 느낌 있는 디저트집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게 거리 자체는 되게 예뻐졌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추억은 진짜 전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최근에 제가 고등학교 다녀왔을 때좀 아쉬웠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뭐 힙한 느낌이 드는 골목은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의 마지막 페어링 0022님이 신청하신 2개월 더 로맨틱에 이어서 2815님이 페어링하신 김현철 조지 드라이브 전해드리면서 키라뮤직 페어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불편해 보이지는 않고 눈도 다 보입니다. 딱 이게 먹지만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뭔가 좀 귀여운 아이디어네요. 이게 그리고 되게 표정이 좀 좋아하는 표정이야. 이 불편하는 표정이 아니고 정말 생각 잘하셨습니다. 산책 이제 편하게 하시면 되겠네요. 4774님 저 한문추 비행기 ASMR 들으면서 잤거든요. 원래 빨리 잠드는 편이 아닌데도 10분도 안 돼서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샴디 안내 멘트를 못 들었네요. 이번에 꼭 샴디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왠지 또 빨리 잠들 것 같아요. 크크 라고 하셨고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비행기 이벤트로 저희가 직접 그 ASMR을 제작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저희가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떠드는 건 아니고요. 그 비행기 이륙부터 착륙까지 좀 오랜 시간 안에

통영하면 맞아요. 그 꿀빵 같은 것도 유명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정말 이게 바다가 너무 이게 인접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산물들 즐길 수 있는 도시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폴리, 한국의 나폴리에서 나폴리스럽게 즐기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6448님, 약속 취소돼서 우울하게 집에 누워있는데 엄마가 비빔밥을

나는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오랜 고민 끝에 내일 체대 입시 학원 테스트를 보러 가기로 했다. 엄마의 반대도 있었고 늦은 선택은 아닌지 수없이 고민했지만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다. 언젠가는 엄마도 나의 진심을 알아봐 주실 날이 오길 바라본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 하기로 한거 조금 몰입해가지고 열심히만 한다면 정말 크게 남을 것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큐브 스테이크 덮밥 추천했는데 또 단백질 챙겨가야죠. 제가 뭐한 끼라 단백질 지킴입니다. 약간 건강하고 운동사였나 하면 바로 단백질로 가버리거든요. 큐브 스테이크 덮밥 든든하게 드시고 좀 우리 근력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의 맛 코너는요.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계획 보내주시면 제가 맞춤 메뉴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개된 분께는 치킨 쿠폰 드리고요.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홈페이지 내일의 맛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말머리에 내일의 맛 적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윤하의 느린 우체통 듣고 올게요.

제이 제니크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첫 방송을 무사히 마친 허연의 상쾌한 아침, 폴킴의 가요광장, 가비의 슈퍼라디오 다들 들어보셨나요?

0: 광고 듣고 올게요.
1: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6: 일양약품
4: 소리질러

TFM의 뉴페이스, 폴킴의 히트곡 메들리로 함께했는데요. 오늘은 오후에 또 다른 뉴페이스죠. 슈퍼라디오의 새로운 주인, 가비를 주인공으로 은하수 플레이리스트 꾸려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가비와 함께하는 댄스 타임. 댄서이자 안무가인 가비와 함께 춤출 수 있는 노래들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비욘세의 크레이지 인 러브, 카디비의 머니, 아리아나 그란데의 다디즈 어 우먼,

스테이션 X 슈퍼라디오의 새로운 DJ 가비와 함께 엉덩이 들썩일 수 있는 댄스곡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비는 지난 월요일 제작 발표회에서 게스트로 딱 한 사람이 나온다면 비욘세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비욘세 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춤을 춘다면 비욘세의 프리덤에 춤을 추고 싶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욘세의 노래 세 곡 이어 들어볼까요? 프리덤, 러브 온 탑, 싱글 레이디스.

0: 갑자기 더워졌을 때 잘 어울리는 노래로 세 곡 들어볼게요. Promise 9의 Like You Better, 나연의 Pop, 하츠토하츠의 Style.
1: This isn't just a moment. Anyone's feeling, there's no time.

호캉스로 많이 찾는 한 호텔의 안내문에는 이런 한 줄이 적혀 있습니다. 당신만의 은신처. 요리, 사우나, 수영장, 그리고 산책로가 있는 곳으로

5월 17일 일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신현희의 해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쿨 FM의 달콤한 목소리 폴킴입니다. 호텔, 네, 여기가 바로 특급 호텔입니다, 여러분. 잘 찾아오셨어요. 어서오세요, 가요광장입니다.

그게 뭐냐, 머리가 너무 안 어울린다. 이 피부톤이랑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스스로 나 좀 뽀얗고 하얗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머리 예쁘게 자르시고요, 기분 전환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7356님이 남편과 계속 냉전 중인데요, 자존심 때문에 화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번 주말 안에는 꼭 얘기하고 싶은데 뭐라고 말을 걸어볼까요? 폴킴님의 화해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해는 자존심 부리면 안 되기도 하지만 그 화가 나 있는 순간에는 그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이쯤에서 누가 한 명 웃겨줘야 됩니다. 그냥 약간 뭐 까당 넘어지던지 뭐 약간 어이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피식 웃을 만한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 아니면 폴킴의 가요광장 틀어놓고 혼자서 깔깔깔 웃어보시는 거 좀 어떨까요?

거든요. 체크카드 9,200원 편의점 사용. 체크카드 7,800원 편의점 사용. 저의 체크카드를 가져갔는데 뭘 자꾸만 씁니다. 본인의 무사함을 이렇게 증명하네요. 편의점에서 긁고 자판기에서도 긁고

하은님의 사연이었고요. 선물 뭐 초콜릿으로 보내드리나요? 아무튼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오랜만에 되게 웃긴 사연이네요. 그래도 아드님이 효자네요. 이렇게 그 원래 그 아들들은 이렇게 무뚝뚝해가지고 엄마 나 잘 도착했어,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연락하는 게 조금 부끄러울 수 있거든요. 엄마 걱정할까봐 하는 수 없이 진짜 안 필요하고 안 먹고 싶고 안 사고 싶은데 엄마가 걱정할까봐 나 엄마 나 지금 기념품 가게에서 엄마 나 여기 있어 나 존재해 나 건강해 이런 거 증명해 주려고 어쩔 수 없이 사는 거거든요. 아, 좋으시겠어요. 아주 마음이 깊은 효자를 아들로 두셨네요. 네, 카드값은 다음 달에 내가 내겠죠 뭐. 여러분의 이야기로 꾸며지는 새로 나온 에세이 대단한 사연이 아니어도

보내드릴게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콩 그리고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하재우님께서 전 폴킴 씨를 지역 축제에서 처음 봤어요. 노래 잘하시고 목소리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아내가 말도 잘하고 너무 귀엽다고 호들갑 떨면서 좋아하길래 사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DJ로서 많은 사랑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저 응원해 주시는 거 맞죠?

사랑해주세요. 저 사랑에 목이 맨 사람입니다. 7743님께서 이달 말에 친구랑 마라톤 대회 나가기로 했어요. 첫 대회인데 겁도 없이 10km로 신청해버려서 매일 러닝 훈련 중입니다. 근데 아무리 연습해도 오래 뛰는 건 정말 힘드네요. 그냥 참가의 의의를 두려고요. 마라톤 대회 완주하길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제가

잠옷 정리를 하고 있어요. 계절은 왜 이렇게 빨리 바뀌는 걸까요? 이제 엄청 덥다고 해요. 아직 옷 정리 못하신 분들 얼른 고고합시다. 이상순의 완벽한 하루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꽤 일찍부터 옷 정리를 다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와 폴킴 되게 계획적이고 부지런하구나 라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어요. 네, 저도 혼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네, 정리 이렇게 와서 하라고 하면 또 하고 개라고 하면 개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집에 누가 있냐고요? 요정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김아름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이상순의 완벽한 하루.

행운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왜 꼭 그런 날 있지 않나요? 뭘 해도 안 되는 날. 이번 주에 제가 그랬거든요. 아침에 늦잠 자서 택시 타고, 점심에 김치찌개 국물 흰옷에 묻히고, 우산 안 챙겼는데 집 가는 길에 비가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짧게 만나서 결혼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또 우리 마음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형도 어떤 마음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은 형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 반가운 척 연기해주세요.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두 곡 들어볼 건데 설점식님의 신청곡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핀 장미 그리고 NCT Dream의 캔디 듣고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0: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3: 카베페 주문
0: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3: 카베페 주문
2: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0: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잠시 후 2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고요. 저는 쿨 FM 낮 12시에 새로운 목소리 노래하는 폴킴입니다. 9508님께서 요새 가족 다 같이 운동이랑 식단을 하는 중입니다. 저 혼자 운동할 땐 느끼지 못했던 재미가 있어요. 서로 응원해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폴킴님도 혼자서도 잘하실 것 같긴 해요. 왜 저는 남들과 어울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저만 그렇게 됐는 건가요? 저는 사실 혼자서도 잘하는 편입니다. 약간 이럴 때 보면 그 F가 이제 T이고 싶어하는 마음이긴 한데 저는 목적을 가지고서 뭔가를 하는 편이라서 이 운동을 할 때는 운동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도 살아내기 위하여 라든지 네 발성 수업도 다음 주도 소리가 나오길 위하여 목적의식이 명확하기 때문에 잘하긴 하지만 저 역시도 누군가랑 같이 뭔가 하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끼리 하는 거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서로서로 그럼 야식 안 먹게 서로 좀 이렇게 막아

0: 행복을 전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0: 곳에
1: 폴킴의 가요광장.
2: 라디오 틀어놓고 계산 중인 알바생들, 주말에만 청취 가능한 분들, 주유하다 우연히 듣고 계신 분들,

0: 인디고의
1: 여러분 부탁해
0: 듣고 왔고요. 저
1: 여러분 부탁해
0: 듣고 왔고요. 주말 핸즈업 여러분의 한 줄 사연과 신청곡 소개하고 있습니다. 0405님, 6학년 저희 아들이 폴킴 씨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 혼자 내적 친밀감이 깊답니다. 반가운 폴킴 씨 목소리 들으며 집 청소 중이에요.

아들분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이름 불러주고 싶은데 이름이 없어서 못 부르고 있어요. 좋겠다 아들아, 너 굉장히 매력적이게 생겼구나. 핸즈업 퀴즈 시간입니다. 노래만 들으면 살짝 심심하실까봐 퀴즈를 하나 준비해봤어요. 아주 쉬운 문제니까 핸즈업 하고 정답 외쳐주세요.

정답 맞히신 분들 중 다섯 분께는 아이스 바닐라 라떼 드릴게요. 0405님의 신청곡 듣고 4부에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습니다. 주말 핸즈 업! 여러분의 한 줄 사연과 함께 신청곡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들 계속 신청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3부 끝에 내드렸던 핸즈 업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빅뱅의 멤버 대성의 트로트 곡이 아닌 것을 맞히는 문제였는데 정답은 바로 3번 테스형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폴킴의 가야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방송 후에 꼭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손들고 외쳐주신 사연과 신청곡 계속 이어드릴게요. 김대성님, 외갓집 식구들과 순천으로 여행갑니다. 가요광장 들으면서 다녀올게요.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주말 핸즈업 김대성님의 신청곡으로 이어가 볼게요.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장희진님께서 도서관에서 자격증 시험 공부 중입니다. 힘낼 수 있게 이 노래 들려주세요.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시험 화이팅 하세요. 열심히 하죠. 네, 으라차차 가보자고.

이무진의 신호등 듣고 왔습니다. Hands up quiz. 정답 발표합니다. 붉은색 푸른색 사이 삼촌 잠시간. 이때 신호등 색은 바로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럼요. 뭐

0: 어디 가지 말고 저와의 시간도 함께해요.
1: 일요일에 함께한 폴킴의 가요광장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진짜 아 집에 안 가고 싶다. 아 나 진짜 일요일날 24시간 여러분들이랑 수다 떨고 싶다. 아, 어떡하면 좋아. 네. 진짜예요.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390님이 전 월요병이 아니라 일요병이 있어요. 월요일 당일보다 내일이 월요일이라니를 느껴버리는 그런 일요일이 더 괴롭더라고요. 그래도 폴디 목소리로 힐링하며 버텨볼게요. 아 맞아요. 우리 그냥 내일 생각은 내일 해요. 내일에 내가 있잖아요. 왜 걱정해요 여러분. 모레는 모레 내가 있고요, 그 다음날은 그 다음날에 내가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나만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일요일 만끽하시고요 저랑 2시간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요 가광에서 처음 선보이는 코너예요.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모델 겸 방송인 송혜나 씨와 함께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로 어떤 분위기로 채워질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1630님께서 신청해 주신 픽보이의 워크 준비했습니다.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정신 놔버려요.

0: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을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톡 튀는 상큼한 시작, 기분 좋은 하루를 열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잠시 후 3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카트 가득 일주일치 식량을 채우고 마트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길. 달달한 데이트하고 나서 연인을 집 앞에 내려주고 유유히 홀로 돌아오는 길. 본가에서 마음 편히 푹 쉬고 다시 자취방으로 향하는 길. 일요일을 보내는 저마다의 모습입니다. 냉장고를 채울 식량, 마음을 채운 사랑, 그리고 체력

좀 여러 명이 있는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 가해자들이 주변에 보는 눈이 있으면 그걸 의식해서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좀 뜨끔하는 경우들이 있고.

0: 보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나를 안아주는 방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왼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2: 좋은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 퇴근길 음악과 이야기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쇼리실라!

이루는 게 습관인 누군가 날 잡고 몽땅 해치워보기로 했대요. 17시간 미룬 방 청소는 19분 만에 끝냈고요. 두 달 미룬 냉장고 청소는 13분 컷. 6시간 미룬 설거지는 고작 5분이면 됐대요. 아마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그 일도 막상 하면 얼마 안 걸리는 거 아시죠? 선셋 뮤직. 한 번쯤 보내봐야지 하고 영영 미뤘던 사연과 신청곡 지금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고요.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8136님이 저희 엄마는 김밥에 꼭 미나리를 넣어주시곤 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더

모르지만 빈통은 챙겨오라고 했는데 빈통도 안 챙겨오고 얼굴 한번 보자고 하니 아직 안 된다고 하네요. 아가씨, 빈통은 챙겨줘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게 아들, 딸 키워봤자 다 이러는구나. 전 저만

0: 드리게 좋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5월 선물입니다.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FM 방송 쿨 FM입니다. KBS 2FM 방송은 FM 89.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허요한의 상쾌한 아침 첫 곡으로 러블리즈의 지금 우리 듣고 오셨습니다. 뿅로그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가장 좀 핫한 SNS인 것 같은데 이게 화면을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시간대별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 나 지금 밥 먹는다, 뭐 일 갔다 이렇게 영상을 공유해서 브이로그처럼 만드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랑도 많이 하고 보니까 저희 51기 후배들도 그 뿅 로그로 네, 브이로그 아나운서의 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런 유행을 잘 모르기도 하고 알긴 아는데 이상한 고집이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유행을 굳이 그 제일 핫할 때 따라가지 않고 좀 뒤늦게 편승하는 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서는 뿅 로그 해보신 분 계세요? 근데 저는 만약에 지금 제가 제 친구들한테 야야 우리도 저거 해보자 라고 하면은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 그래 라고 할 친구들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네, 제 주변에는 다들 좀 삭막해요. 네, 제 주변 친구들은요. 저랑 되게 비슷한 성향이 많아가지고 분명 이렇게 얘기할걸요? 야, 깨톡하기도 힘들어. 무슨 브이로그야. 지금 하루하루 출근하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영상 찍고 앉아있어? 아마 100% 제 친구들은 저랑 안 해줄 거예요. 저랑 함께 하실 상하 가족분들 계실까요? 근데 저도 사실은 네, 아마 그게 시간대별로 하면은 5시 라디오 하는 중 이렇게 하다가 아마 한 11시부터 끊기지 않을까. 네, 저는 진짜 요즘에 깨톡 답장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정말 그 인별그램도 열심히 전 소통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어서 막 하는데 아우 그 유행 따라가고 그런 게 너무 어려워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왜 또 월요일이 왔는지 벌써부터 너무너무 힘든 한 주 시작인데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저한테 공유해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함께 남겨주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다른 데로 가실까 봐 억누르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말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이러다가 또 까불 땐 까불잖아요. 아무튼 식디에게 비법 전수 받아오겠습니다. 조창현님, 유언님 목소리가 밝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라디오로 듣기 좋아요. 집에서 나오자마자 콩 열고 듣기 시작했는데 채널 못 돌리고 계속 듣고 있어요. 채널을 왜 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창현님, 채널 돌리시면 안 되죠. 채널 못 돌린다니요. 안 돌리고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저와 함께 가시면 돼요. 쭉. 오늘부터 1일이고요. 앞으로 허이온의 상쾌한 아침으로 89.1MHz로 고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침부터 아주 그냥 이렇게 훈훈한 문자들 좋네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규현의 내 마음이 움찔했던 순간, 그리고 산들의 노래 More Than Words.

규현의 노래 내 마음이 움찔했던 순간 그리고 산들이 부른 More Than Words 듣고 왔습니다. 서희원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춘님, 제 추구미가 블랙핑크의 제니거든요. 얼마 전에 제니 언니가 맷갈라에서 한 주근깨 메이크업이 너무 예뻐서 저도 도전해봤는데 분명 추구미는 매력적인 주근깨였는데 도달미는 기미가 되어버렸다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추구미 여러분들 다 한 분씩 추구미 있으시죠? 저도 추구미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매일매일 바뀌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사람이 내가 추구하는 그 모습이랑 내 본 모습이랑 약간 그 괴리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힙한 느낌을 되게 내고 싶거든요. 저도 요즘 친구들이 막 입는 그 크롭티에 좀 그런 힙한 느낌 있잖아요. 왜 이렇게 다 모자도 딱 쓰고 그런 느낌을 내고 싶은데 그런 옷을 입으면은 묘하게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냥 좀 피곤한 사람? 아니면 좀 늦게 일어나서 오늘 좀 급하게 나왔구나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아,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우리 지춘님께서도 기미가 될 수 있죠. 기미가 될 수 있지만 주근깨 메이크업 한 번쯤 해보고 싶어서 해보는 거에 의미를 두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패션은 자기 만족, 메이크업도 자기 만족이니까요. 추구미 계속해서 찾아가시고요. 저도 저랑 안 어울리는 힙한 느낌 계속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하 가족분들은 추구미가 있으신가요? 궁금합니다. 9763님께서는요. 저 오늘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싶거든요. 진짜 끝내주는 혼밥과 혼술을 즐기고 싶은데 추천 좀 해주세요. 아, 혼술이라고 하셨죠? 저녁에 드실 거죠? 퇴근하고? 지금 아침 시간이어가지고 뭔가 이게 상상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월요일이니까 또 스트레스 받는 날은요. 저는 야채 곱창을 추천드립니다. 야채 곱창과 소주. 네, 이 조합이 아 침이 나오네요. 진짜 맛있는 야채 곱창집이 있어요. 지역을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용마산이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예, 그 근방에 야채 곱창집

치즈는 아니면서 야채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그 순대 곱창은 당연한 거고 순대가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반반으로 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고 양념이 너무 맵지도 않고 또 너무 달달하지도 않고 딱그 칼칼한 매운맛에 소주 한잔 탁. 이게 지금 월요일 아침부터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죄송해요. 이게 네 야채 곱창 추천드리고요. 혹시 뭐 곱창 같은 거못 드시는 거 아니죠? 그러면 한번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그런 류 말고 좀더 다른 류로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가족분들도 생각나시는 메뉴 조합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너무 또 이렇게 오후, 아니 저녁 8시에 어울리는 얘기를 한것 같은데 얼른 노래 들으면서 수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리의 사랑 듣고 올게요.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요, 2017년 5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요, 19위와 18위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먼저 19위는

봄만 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드는 노래고요. 18위는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인데요. 2012년에 발매된 버스커버스커의 1집 타이틀곡이고 슈퍼스타K3로 이름을 알린 버스커버스커의 데뷔곡.

방탄소년단의 봄날에 이어서 버스커버스커 벚꽃 엔딩 들려드렸습니다. 2017년 5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의 19위, 18위 노래 각각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2017년 이맘때에는 이 노래들을 보아하니 이렇게 벚꽃이 조금 천천히 피고 봄 느낌이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요 벚꽃이 진짜 빨리 폈대요. 그죠? 그리고 제가 또 7시 뉴스 앵커잖아요. 나름 그때 했던 뉴스가 기억이 나는 게 원래는 벚꽃이 남쪽 지방부터 이렇게 서서히 북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 한 번에 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사실 5월인데 날씨가 조금 기온이 이렇게까지 높진 않는데 평년보다 좀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10cm의 봄툴 러브 들려드렸습니다.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김경태님께서요.

첫 번째, 당신이 나를 순진하고 여리다고 할까? 두 번째,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를 솔직하게 만들지. 세 번째, 나를 애매하게 두지 마. 미국 싱어송라이터 에런 차일즈의 2023년 발매곡 You Got Time 제목의 곡입니다. You Got Time. 자,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해결해 볼 건데요. 당신이 나를 순진하고 여리다고 할까? 라는 문장.

네, 멜로디가 반복적인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You got time if you want it. 네가 원한다면 you got time. 이거 뭐죠? 이 곡의 제목이기도 하죠. You got time. 너에게 시간은 충분해. 아직 시간 있어. 라는 의도로 활용이 된 겁니다. You got time if you want it. 원한다면 아직 시간 있어. 네, 그래서 원래 문장 구조를 떠올려 본다면 You've got time if you want it. 이거였을 거예요. 네, have got라는 것이 have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가사 속에서도 you've got, you have time 이거를 you've got 이처럼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leave the car, keep it running 이런 소절도 들렸잖아요. 차 시동은 그냥 켜두라는 겁니다. leave the car, keep it running 차 시동은 그냥 켜두고 say good night or good morning 잘 자라고 하거나 Good morning이라고 인사할 수도 있지. Got my love if you want it. 원한다면 got my love. 내 사랑을 가져. 네. You have my love. You got my love. Have my love. 내 사랑을 가져. You got time if you want it. 원한다면 시간은 아직 충분해. Long nights in the summer. 여름의 긴 밤들. 여름밤은 길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이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Long nights in the summer. Tender hearts keep us honest. 바로 이 부분이죠. Tender hearts keep us honest. 여린 마음이 우리를 솔직하게 하지.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를 솔직하게 해. Tender hearts keep us honest. 이처럼 keep us honest. 우리를 솔직하게 하지 라는 부분을 잘 들어보셨어요. Sweet talk till the sun comes in. 달콤한 대화. 그러면서 하는 말이 till the sun comes in. 태양이 뜰 때까지래요. 아, 해 뜰 때까지 달콤한 대화를 나누자라는 의도가 되겠죠. 좋아요.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나를 애매하게 두지 마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나를 애매하게 두지 마라는 가사가 있었던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두 번 들렸어요. I just want you. Yes, I do. 나는 그저 너를 원해. 그래, 원해. No, I'll be waiting. 아니, 나는 기다리고 있을게. I just want you. I do. I just want you. Yes, I do. 예, 비슷하게 계속 반복해주고 있죠. I'll be here waiting. Don't leave me hanging. 이 가사 들으셨나요?

0: 어렵지 않죠?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당신이 나를 순진하고 여리다고 할까?
1: Would you call me simple, call me soft? Would you call me simple, call me soft? Would you call me simple, call me soft?
0: 두 번째,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를 솔직하게 만들지.
1: Tender hearts keep us honest. Tender hearts keep us honest. Tender hearts keep us honest.
0: 세 번째, 나를 애매하게 두지 마.
1: Don't leave me hanging. Don't leave me hanging. Don't leave me hanging.
0: 네, 좋은 음악도 듣고 이렇게 유용한 문장들도 연습해 봤습니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장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2: Good Morning Pops 잘 들으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요.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0: 시작.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0: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잠도 일찍 뜨고요. 그리고 여름도 다가오고요. 우리 4040님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이장현의 와 당연히 들려드려야죠.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는 샵8910.

0: 그런 거 하지 마. 알겠어? 아우 진짜.
1: 아 왜 말해봐.
0: 아니 니네 아빠 그 주식에 주자도 모르는 양반이 괜히 헛바람 들어가지고 진짜 아우 속아.
1: 아니 아빠 주식해? 아니 아빠 많이 잃었대?
0: 말도 말아 여보. 아는 사람이 뭐 무조건 되는 종목이라고 일단 사놓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뭘 되기는 뭐가 되지. 완전 쪽박차게 생겼어 지금. 아, 진짜
1: 그거 무슨 인터넷 댓글 이런 거 보고 산 거 아니야?
0: 그래 그러니까 그 댓글에서도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아우 진짜 나야 말을 못하겠다 진짜. 아니 그 종목 산 사람들이 그럼 다 부자 되나? 그 사람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돈 벌고 그래야지 그렇게 부자되기가 신나 진짜. 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 그런 말이야. 한 귀로 듣고 그걸 한 귀로 흘려야지. 아유 내가 혈압 오르네 혈압 올라.
1: 아니 아빠가 왜 그러셨을까나. 그러신 분이 아닌데.
0: 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너 저 주식 안 하지? 진짜 안 하지?
1: 주식 안해 엄마 당연하지. 나 그걸 겁나서 많이 넣지도 못해.
0: 속터져 진짜. 아침은 너 뭐 언제 나가?
1: 아 나 밥 안 먹으려고. 나 오늘부터 한 3일 굶을 거야. 이번 주에 나 중요한 약속 있어서 다이어트 해야 돼.
0: 너 엄마가 또 잔소리하기 또.
1: 아 왜?
0: 어? 야 내가 살이 그렇게 한 방에 안 빠진다고 내가 평소 관리하라 그랬지. 뭔 3일 동안 다이어트 한다고. 너 그러면 다시 도로 빠졌다가 그 더 요요 오고 그러면 너만 힘들어.
1: 아니야 굶어서 빼는 게 제일 쉽단 말이야.
0: 아이 뭐 밥 먹고 가. 이 기껏 차려놨는데 또.
1: 아 근데 원래 살 빼려면 굶어야 돼. 아 또 왜 이렇게 무섭게 쳐다봐. 아 알았어 밥 먹고 갈게.
0: 밥 먹어요. 국도 먹고 여기 이거 반찬도 먹고 엄마 어제 새로 했는데 진짜.

0: 제 생각엔 저희 둘 다 안 돼요.
1: 안 돼요.
0: 그러니까 예. 제가 동기인 거예요.
1: 예. 그러니까 이따가 나중에 장이나 확인해 봐야겠어요.
0: 장이 조금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다이어트도 그래요. 다이어트도 좀 저는 굶어서 빼는 스타일이고요. 한 번에
1: 운동 안 하시잖아요.
0: 네. 꾸준히 잘 네, 박철기 아나운서 꾸준히 하시는 거 있잖아요. 러닝. 네, 네.
1: 러닝도 하고 제가 스쿼시를 오래 쳤잖아요. 네. 근데 꾸준히 저는 운동을 하는데 꾸준히 몸무게는 우상향이에요.
0: 아, 아니, 그걸 많이
1: 반도체 주식 같아. 나는 꾸준히 우상향이야. 이렇게 떨어지진 않죠? 난 좀 하한가 좀 맞고 싶다. 네, 몸무게.
0: 그래도 많이 관리하시잖아요.
1: 그러니까 그 정도 관리.
0: 솔직히.
1: 관리를 해야 네. 이게 되는 또 우리 직업이잖아요.
0: 아, 그쵸. 근데
1: 아마 그냥 일반 회사원처럼 다녔으면 네. 전 이미 몸무게 세 자리수 찍었을 거예요.
0: 저도요. 공통점이 많네요 오늘. 둘 다 이제 배포가 크지 않고 그리고 한 방을 노리지만. 용기가 없는 50기 알겠습니다.
1: 50기?
0: 자 이렇게 박철기 아나운서와 함께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최낙타의 Grab Me.

최낙타 Grab Me 들려드렸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0908님, 저는 월요일이 너무 싫어요. 월요일마다 전체 회의가 있거든요.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이 깨지려나. 아유, 출근하기 싫어. 아유, 회의하기 싫어. 아유, 0908님, 싫다 싫다 하면은 진짜 싫어져요. 억지로라도 좋다 좋다 해야죠. 제가 항상 듣는 얘기입니다. 저희 엄마한테. 아, 진짜 저도 싫은 거 너무 많아요. 월요일 막 싫고, 아침 일찍 출근하기 싫고. 근데 진짜, 이게 진짜요. 사람이 그 언어가 진짜 신기한 게.

0: 더뉴 크렌저.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0: 비행 재밌는 사연과 코너 영향으로 웃음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1: 즐거운 일상부터 속상한 고민까지 기내에 있는 DJ들에게 언제든 털어놔주세요.
0: 음악이 흐르고
1: 웃음이 넘치는 비행
0: KBS 쿨 FM
1: 지금 출발합니다.
2: 수신료의 가치 KBS 쿨 FM이 함께합니다. 인터넷
3: 라디오 공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4: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5: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6: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7: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5: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마리오 아울렛.
8: 점심때 뭐 하세요? 산책하는 기분으로 가요광장 놀러 오실래요? 노래도 있고요, 수다도 있고, 이제 저 폴킴도 있습니다. 모든 날 모든 낮 12시에 만나요. 폴킴의 가요광장.
9: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10: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 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 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0: 가보겠습니다. 날씨를 먼저 좀 체크하겠습니다. 기상청의 강혜종 씨와 함께 알아볼게요. 혜종 씨 좋은 아침.
1: 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도 그랬듯 오늘도 날씨 포인트는 30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온입니다. 예년보다 5에서 7도 높은 고온에 연일 여름을 체감하게 되고요. 반소매 옷차림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 대부분 지역, 내일은 경상권 중심으로 낮 기온 30도 이상이 되겠습니다. 경북권은 최고 체감온도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하고 자체를 좀 즐겨라.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형진 씨. 지난 토요일 마라톤 대회 식디 온다고 해서 얼굴 보려고 한참 찾았는데 못 봐서 얼마나 아쉽던지요. 그래도 같이 마라톤을 했다는 것에

0: 자, 오늘 문제 푸실 식식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291 식식이고요. 조정식식 노래로 스타가 되고 싶어요. 출근하는 분들께 텐션 업업 해볼게요 하셨거든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잘 주무셨어요?
1: 조정식식!
0: 조정식식! 아, 에너지가 일어나신 지 좀 된 것 같은데요.
1: 아, 아닙니다. 10분 됐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압둘라 형님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건강하시라고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고요. 아 퀴즈 고스톱을 한 번 더 뵙고 싶습니다. 바이바이. 아 77이라고 하셨어요. 77. 어. 자 어서오세요. 식타벅스입니다. 주문하신 오늘의 소식 나왔습니다. 퀴즈도 준비되어 있어요. 고객님, 문화예술활동이 노화속도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문화예술활동이 중장년층의 생물학적 노화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약 3,5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독서나 음악감상, 미술관 방문 등 문화예술활동 참여가 많을수록 DNA 변화지표상 노화속도가 느리고 생물학적 연령도 더 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주일에 최소 한 번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은 거의 하지 않는 사람보다 노화속도가 약 4% 느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팀은 문화예술활동이 다양한 자극을 함께 제공해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음료 아메리카노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맞히시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퀴즈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중장년층의 노화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진 활동은 무엇일까요? 1번 문화예술, 2번 짜장짬뽕, 3번 샴푸린스. 자, 이 중에서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 또는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과 함께 센스 있는 오답, 너스레 오답, 멜로디 오답 함께 들어볼 거고요. 아, 이 노래로 가는군요. 아, 요즘 또 가장 핫한 노래죠. 아일릿의 이스미로 BPM을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정답을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문화예술이었습니다. 중장년층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진 활동, 문화예술 활동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정답 맞춰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커피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후에 FM 대행진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답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비 흑술 보내주셨어요. 사비님 선물 드립니다. 스타 청취자들이 또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압둘라 형님에 이어서 또 사비도 또 오답으로 이렇게 도전을 해주셨고, 지명구 씨, 식디는 억지 조언도 슬슬. 아까 그 문자도 그 지명구 씨가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런 DJ의 수명을 깎아먹는 이 농담이에요. 아니, 이거 DJ가 억지 조언한다고 지금 이 소문이 나면 이 수명이 깎입니다. 수명이. 명구 씨, 나중에 후회해도 저 돌아오지 않아요. 어? 자, 우리 이재화 씨가 닭똥집 같는 닭똥집 같은 아내 입술. 봐봐, 계속 제가 지금 계속 더듬고 그러잖아요. 당황스러워가지고.

때는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 9317님, 저 양현양아. 복누난, 서수남과 하청일. 근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사실 다크블렌딩님이 보내주신 보챔과 브루노죠. 예. 이런 게 오면은 우린 숙제처럼 보챔과 브루노를 빼먹잖아요. 선물 드립니다. 자, 오수진 씨가 팬 활동을 하면 9년 더 산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챙겨서 해야 돼. 팬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만사에 관심을 많이 두고 에너지를 좀 많이 갖고. 그죠? 그, 이렇게 또 문화예술 활동하고 팬 활동하고 하면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수명이 늘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좀 고립돼가지고 있고 좀 몸도 안 움직이고 이러면 늙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예. 자, 광고 듣고 와서 앵콜로 오답을 더 보겠습니다. 조정식의 FM 대행진 1부는 메디카 코리아 시니어 브랜드

0: 차돌박이는 구워 먹어도 맛있고.
1: 네, 우리가 먼저 막 시키시면 안 됩니다. 진짜. 선배님 뭐 육회도 하나 시킬까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제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선배님 콜라 마셔도 됩니까? 좀 귀여워 보이죠. 저처럼 이렇게 회사 생활을 제대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한 DJ는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연예인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회사원 출신 DJ에게 위로 공감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매일 아침 7시부터 조정식식 KBS 쿨 FM 조정식의 FM 댕진.
1: 차돌박이 쪽에 동공을 향하고만 있어요.

느끼는지. 아직도 어른이 됐다고 느끼지 않은 분들은 그냥 차라리 어른이 되려면 아직 멀었구나 싶은 순간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 안 하고 계속 놀고 싶다든지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아직도 엄마한테 전화한다든지 이런 거 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저는 처음 그 독립할 때 전세 계약할 때 부동산 아주머니랑 집 보러 다닐 때 저는 딱 아 나 어른 됐구나 그 생각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문자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고요.

0: 이렇게 좋은 날 막상 떠날 시간은 없으시죠?
1: 그렇단 멀리서 찾지 마세요. 볼륨만 높이면 여기가 바로 꽃길이니까요.
0: 그럼요. 오늘도 당신 곁에 가장 가까운 피크닉.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 매일 저녁 8시에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0: 봄에도 라디오는 쿨

0: 안윤상과 정식이가 전해주는 소소한 뉴스 막간 소식. 자기야 그거 들었어? 들었어?
1: 안녕하세요. 정식 씨의 최애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은 승부사 이세돌입니다. 정식 씨, 혹시 사진 찍을 때 어떤 포즈 자주 하세요?
2: 세돌 형님. 뭐 일단은 세돌 형님이 저의 최애는 늘 확실하고요.
1: 확실하죠?
2: 네.
1: 의심하지 않아도 되죠?
2: 저도 그 포즈 얘기하셨는데 저도 뭐 이렇게 뭐 엄지척이나 V.
1: 그렇죠.
2: 뭐 파이팅. 하죠.
1: 요즘에는 손가락 뭐 하트 이런 거 하고.
2: 하트. 예.
1: 맞아. 저는 아무래도 대결을 앞두고 있을 때가 많아서 그런가 승리의 V, 빅토리 V 포즈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0: 근데 또 야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구하면 또 야구의 나라 미국이 생각나고. 어, 우리 또 트럼프 대통령 벌써 오셨는데.
1: Hello, Mr. Joe.
0: 네, 이게 미국 그 야구장에서 쓰레기 상황은 어떤지, 또 야구장에 혹시 가신다면 어떤 음식을 또 즐겨 드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1: I like the hamburger.
0: 아, 햄버거를 좋아한다.
1: 맥.
0: 아, 맥를 좋아한다.
1: Yes.
0: 아, 그 햄버거 좋아한다.
1: Bigger size.
0: 아, 큰 사이즈로 즐기는 편이다.
1: And Coke.
0: 아, 콜라를 좋아한다.
1: Yes.
0: 그렇다.
1: And French fry.
0: 프렌치 프라이도 좋아한다.
1: I love it. I love so much hamburger.
0: 너무너무 좋아한다.
1: Yes, thank you so much.
0: 고맙다.
1: Great translate.
0: 아, 번역을 잘한다.
1: Yes, yes.
0: 쓰레기를 잘 awesome. 치웠으면 좋겠다라고 또 이렇게 좀 속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Yes.
0: 네. 좋습니다.
1: Great. 아. Wow, you are shaman?
0: 대단하다.
1: Shaman?
0: Shaman?
1: Yes, you shaman?
0: Shaman?
1: Korean word, mudang?
0: 아.
1: My thinking leading.
0: 아, 당신은 무당입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1: Oh, amazing.
0: 놀랐습니다.
1: Amazing, Mr. Joe.
0: 앞으로도 저의 번역을
1: so
0: 책임져
1: much,
0: 주시길
1: Joe.
0: 바라겠습니다.
1: Thank you so much.
0: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1: Thank you. I love South Korea.
0: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야구장의 상황도 한번 들어봤고요. 네, 자, 감사합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께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름 안에서 싹쓰리의 노래입니다.
1: Oh, 싹쓰리?
0: 아, 싹쓰리.
1: What is word? 싹쓰리.
0: 싹쓰리는 이제 모든 거를 다 가져가겠다.
1: Oh.
0: 약간 트럼프 씨가 하는 행동들과 좀 비슷.
1: What? Hey, you fired.
0: 너는 해고됐다.
1: You fired. 어. You fired.
0: 다시 취업하면 됩니다.
1: He's liar.
0: 너는 거짓말쟁이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1: Thank you so much.
2: Yes.

팔을 그 장틀에다가 딱 얹고 섹시 백 예! 그 시점도 좀 생각 대충 예측이 되시죠? 2005년 2006년도에 야 섹시 백 그 드럼 소리가 제 심장을 때리는데 야 어른 됐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5266님이셨고요. 3617님 두통이라는 게 생겼을 때 진짜 어른이 됐다고 바로 느꼈습니다. 부장님 머리 지끈지끈 아 보내주셨고요. 0528님 처음으로 주민세 냈을 때

짜장면 먹을 때 옛날에 단무지랑 먹었는데 양파가 더 맛있을 때. 옆에 친구들 춘장 내가 뺏어갈 때. 그럴 때. 아, 어른이 됐다고 느낀다. 아, 너무 재밌네요. 아, 저 이런 분들이 이제 100%의 확률로 이제 바로 이제 칫솔질을 하면서 소리를 많이 아악! 아악! 양파 먹어서 혀 닦느라고. 아, 귀엽네요. 자,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오래간만에 그 연예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0: 공감 가는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김인혜씨 회원 가입할 때 내가 태어난 연도가 스크롤을 한참 올려야 될 때, 아! 기본 설정 자체가 막 95년으로 돼 있을 때, 나는 윤경희씨 어느 순간 식당 사장님들이 나보다 어리다고 느낄 때,
1: 연예인이 돼요 웃게 해줄게요 연기와 노래
0: 다같이
1: 코미디까지 다 해
0: 같이 함께 불러주세요.

0: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0: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정부가 철거비를 지원하여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제로로 해결해드립니다. 여기에 재산세 감면과 신축 시 취득세 혜택까지 더해져 세금 부담은 줄고 땅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비용 부담은 비우고 세제 혜택은 더하고 관리 걱정은 덜고 빈집의 가치를 새롭게 만드는 빈집 철거 지원 사업. 지금 관할 시군 구청에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함께합니다.
1: 괜찮아? 뭐야? 다친 데는 없어?
2: 괜찮아. 얼른 비상등부터.
1: 비상등 켜고 비상등. 그 다음엔 뭐였지?
0: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비트박스.

0: 지박스.
1: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은경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다음 악절이 더 힘차게 울려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잠시 발걸음이 멈춰선 것 같아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멋진 다음 연주를 위한 쉼표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멋진 곡이 다시 아름답게 흐를 수 있도록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일자리, 복지 연계, 일상의 평온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1600-5500. 이 캠페인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대행진. 조정식의 FM 대행진.
1: 목적지까지 신나게 재미나게 고고싱 해봅니다. 약간의 눈치, 조금의 긴장, 화려한 선물로 귀하게 모실게요. 가시는 걸음걸음 정식이랑 함께요. 퀴즈 고스톱.

0: 왕실 건강 비법이 담긴 정관장 궁정 비차와 함께합니다. 조정식과 같이 가는 출근길 퀴즈 코스톱. 퀴즈 참가자와 같은 목적지로 향하고 계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으로 응원 문자 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마침 분이 1번부터 5번 번호 뽑아서 백화점 상품권 20만원권, 블랙박스, 혈당 차 세트,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 하나씩 골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꽝이 있으니까 번호를 잘 보고 골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꽝은 선물만 없고 도전은 연속 5번 가능합니다. 퀴즈만 잘 맞히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 다 가져갈 수 있는 퀴즈 코스톱. 자, 지난주 정답님의 5승 도전이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은 새로운 도전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자를 만나보겠습니다. 5425님이시고요. 와이프랑 같이 출근하고 있고요. 윤문식, 오광록 씨 성대모사 가능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요즘 그 서타에 대한 그 욕망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닉네임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1: 이진 아빠요.
0: 이진 아빠요?
1: 네. 딸이 이진이거든요.
0: 딸이 이름이 네. 이진이어서 이.

0: 많은 걸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근데 또 못 뺄 수도 있으니까.
1: 네네.
0: 일단 윤문식 오광록 배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1: 이런 그 라디오에서 뭐 네 가지 이런 거 해도 돼요? 그 분.
0: 아, 그 해도 돼요. 해도 돼요.
1: 예. 아 예. 그 윤문식 먼저 가겠습니다.
0: 네, 가보겠습니다. 둘 셋.
1: 아 이런 세 가지. 어 별로입니까?
0: 그냥 욕을 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
1: 어 아, 죄송합니다. 네.
0: 오케이 윤문식은 나 지금 실패고요.
1: 맞습니다.
0: 오광록 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1: 아 짜증나다.
0: 아 조금 아쉽네요. 네 조금 아쉬웠고요. 근데 그 어떤 인간적인 매력,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분의 어떤 그 캐릭터와 러브 스토리 너무 좋았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네 성동석 씨 더 가능한 거 있으시면. 내일 또 승리하신다면 좀 들려주십시오.
1: 예, 준비하겠습니다.
0: 네. 그럼 따님도 지금 응원하고 있나요?
1: 네, 옆에서 응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0: 아빠 파이팅 한번 들어야죠. 몇 살?

0: 어머나, 100일도 안 됐어.
1: 둘째 아이고요.
0: 네.
1: 첫째가 이제 알콩, 둘째가 달달콩인데.
0: 네.
1: 네, 지금 육아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아, 너무 지금 좀 피곤하실 때네요. 그렇죠?
1: 아기 딱 분유 먹이고 있을 때 전화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0: 어머나, 지금 그러면 분유 먹이고 있는 거예요?
1: 아니, 분유는 다 먹였고 지금 네. 혼자서 모빌 보면서 잘 놀고 있습니다.
0: 이거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좋습니다. 아내분도 옆에 계시고요?
1: 네, 와이프도 있고 첫째도 있고 같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혹시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도전하시는 분 분위기 봤죠?
1: 아, 어마어마하던데요.
0: 그러니까 우리도 알콩이는 지금 몇 살입니까?
1: 알콩이는 이제 22년생 5살입니다.
0: 다 알콩이가 오늘 집 대표해서 좀 응원 한번 해줘야 돼. 알콩아!
1: 잠시만요.
0: 네. 우리 또 알콩이가 6학년 언니랑 지금 이제 응원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알콩아, 안녕.
2: 안녕하세요.
0: 알콩아, 오늘 아빠 응원한다고 노래 불러준다고 하던데. 그쵸?
1: 시작.
0: 알콩이.
1: 시작.
0: 알콩이는 22년도에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엄청 잘한 거예요. 알콩이 잘했어요.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알콩아.
3: 네.
2: 네.
0: 피자나 치킨 이런 것도 먹나?
2: 네.
0: 뭘 더 좋아해요?
2: 사탕.
0: 사탕을 좋아해요. 사탕 보내드립니다. 네. 자, 우리 가보겠습니다. 이진이가 지금 많이 서운해. 이진이 서운해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이진이 기다리세요. 자, 우리 달콩님.
1: 네.
0: 네. 우리 아내는 헌신적이고 배려 넘치고 혼자 육아 다 하는 최고의 그 아내다 이렇게 또 자랑을 해주셨네요.
1: 맞습니다.
0: 네. 그 자랑이 아닙니다.
1: 제가
0: 함께 하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0: 지금 잘하고 계신데 지금 괜히 이렇게 문자만 보내신 것 같아요. 달콩님.
1: 네.
0: 우리 그 육아 선배님, 우리 바비님과 맞붙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0: 네, 바비님, 달콩님, 구호 연습부터 가볼게요. 하나, 둘, 셋, 한번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4: 바비.
0: 아, 거의 동시에 외쳤을 때는 선물이 아니라 기회가 바비님한테 먼저 갑니다. 바비님.
4: 네.
0: 이진이 좀 바꿔주세요. 이진이 잠깐만요.
4: 네.
5: 안녕하세요.
0: 이진아.
5: 네.
0: 조금 서운할 뻔했지.
5: 네.
0: 치킨이야, 피자야.
5: 치킨.
0: 치킨으로 갈까요? 오케이. 치킨 이진이 드립니다. 네, 이진이 혹시 좀 내일 연결되면은 또 한 번만 또 보여주세요 노래.
4: 네.
0: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준비됐습니까?
1: 네,
4: 네, 준비됐습니다.
0: 네, 문제 제가 읽을 텐데 문제 읽다가 중간에 생각나면 그냥 구호 외치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회는 한 번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자, 오늘은 성년의 날입니다. 올해 성인이 된 친구들이 어른으로 인정받고 사회적인 책임을 깨닫는 날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이 날을 관례라고 불렸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거치는 네 개의 큰 예식, 관혼상제의 첫 번째 글자 관례. 바로 오늘이 이 관례, 성인식을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관혼상제의 두 번째 글자. 가문을 연결하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 치르는 예식.
4: 바비.
0: 바비님이 빨랐습니다. 바비님 정답은요?
4: 혼례.
0: 혼례.
4: 결혼.
0: 결혼. 혼례 정답입니다. 네, 관혼상제 두 번째 글자 혼, 혼례. 네. 상례는 장례식, 제례는 제사, 이렇게 관혼상제고요. 자, 바비님 축하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잘 맞춰주셨고요. 달콩님.
1: 네.
0: 아이, 달콩님도 모르셨을 리가 없는데 조금 그 늦었어요, 그렇죠?
1: 너무 제가 긴장을 하고 있어서가지고.
0: 그러니까요. 아. 우리 달콩이 우는 건가요 지금?
1: 네,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서.

0: 아, 그래, 알콩아, 알콩아, 나 바꿔주세요, 알콩아.
1: 스티키 삼 좀 바꿔줄게, 하리마.
0: 어, 알콩아, 무슨 일이야?
2: 피자.
0: 아, 피자. 어, 단가가 갑자기 확 낮아져가지고 조금 놀랐지? 아니, 아까 전에 알콩이가 사탕이라고 해서 삼촌도 좀 의아하더라고. 아니, 피자가 훨씬 비싼데 사탕을 받는데 삼촌은 옳다코다하고선 받았지. 근데, 오케이, 알겠어요. 어이, 알콩아, 피자로 알콩아 보내줄게요. 네, 알콩아, 피자로 보내줄게요.
2: 네.
0: 네, 어, 나는 또 뭐 아빠가 져가지고 많이 속상해서 우는 줄 알았는데, 어, 피자로 됐습니다. 됐어요.
1: 언니가 치킨을 얘기하더니 자기는 피자 먹겠다.
0: 아, 그러니까.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사탕 받을 뻔했네. 아, 피자 보내줄게요. 달콩님, 우리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1: 네, 다음에 기회 되면 꼭 불러주십시오.
0: 네, 빠바이.
1: 빠바이. 네.
0: 달콩님, 달콩님이셨고요. 어, 나는 우는 줄 알았네. 자, 우리 바비님.
3: 네.
0: 네, 선물 뽑겠습니다.
3: 네, 돌려주십시오.
0: 네, 1번부터 5번 중에 골라주십시오. 랜덤박스 돌려주세요.
3: 3번이요.
0: 3번. 블루투스.

0: 네, 이진이. 네, 이진이 줘야죠.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2승으로 만나 뵐게요.
0: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바이바이.
0: 바이바이. 네.
1: 자, 우리 바비님과 맞붙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문자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자샵 8910으로 도전장 내주시면 저희가 또 전화 연결해서 내일 퀴즈 대결로 또 뵙겠습니다. 자, 바로 청취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성년의 날, 올해 만 19세가 되는 주인공은 2007년생입니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49만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연예계 2007년생, 대표적으로 아일릿의 원희, 투어스의 경민, 그리고 정동원 씨가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06년생 개띠 다음, 08년생 쥐띠 이전, 07년생의 띠는 무엇일까요? 1번 돼지띠, 2번 정식이는 호랑이띠, 3번 준상띠. 네, 세계보기입니다. 띠로 끝나는 세계보기고요. 정답 보내실 곳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 샵 8910, 콩은 무료고요.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재밌는 오답 보내주시면 꽃미남이 만든 대도수산 협찬 해물 밀키트 세트 보내드릴게요. 에이핑크 1도 없어 듣는 동안 받아보겠습니다. I'm so sick of lying. You gotta know that.

0: 좋네요. 네, 해물 빅키트 세트 득. 김원현 씨, 너스레 문자. 나 엄마가 밥 먹을 때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대. 좋아요. 은혜 씨도 선물 득. 김태준 씨가, 내가 우리 사춘기 딸 때문에 미띠에 조금 무리 있네요. 조금 무리 있었어요. 네. 김경철 씨 멜로디로 블랙핑크 띠띠띠띠어. 경철 씨 선물 드리면서 네, 날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소진 씨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 네? 아, 강혜종 씨. 네. 좋은 아침입니다. 혜종 씨, 죄송합니다.
1: 괜찮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맑은 가운데 여전히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34도. 오늘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 32도로 더운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내일은 서울이 27도 등 대부분 지역 30도 밑으로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경상권을 중심으로 30도 이상 유지하면서 최고 체감온도 31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고 오존 농도 여전히 나쁨 단계에 보이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20.1도까지 기온이 뛰어올랐습니다. 일교차가 상당히 큽니다. 26도에서 34도 사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맑은 날씨 이어

0: 네, 간추린 모닝뉴스 KBS 방준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 오늘 첫 소식 삼성전자 소식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요. 오늘 노사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기로 했다고요?
1: 네, 이게 지난주 금요일 아침까지만 해도 대화가 단절된 상황이었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오늘 노사가 다시 사후

0: 10시부터 진행됩니다. 이게 사후 조정이 다시 이루어지기까지 주말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제는 뭐 해외 출장 중 급히 귀국한 이재용 회장이 뭐 지금은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가야 할 때라면서 메시지를 내기도 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나 사측을 만나서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이 과정에서 사측의 교섭 대표가 바뀌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노조는 사측 교섭 대표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노동부 장관 만남에서 사측 교섭 대표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을 했었고, 노동부 장관은 노조를 만난 다음 날 사측을 만났는데, 장관이 사측을 만난 이후에 사측이 교섭 대표를 여명구 반도체 부문 피플

0: 겁니다. 이게 계속 대치를 이어온 부분이라서요. 이게 어렵게 열린 대화인 만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좀 주목됩니다.
1: 그렇군요. 정부도 지금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제는 네.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0: 네, 김민석 총리가 어제 오전엔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하고 이어서 바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파업이 현실화되면은 최대 100조 원 규모 경제적 피해가 우려가 된다고 밝혔는데요. 수출 감소는 물론 금융시장 불안 등 국민 경제 전

0: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파업을 멈추는 이른바 이제 긴급조정 가능성도 담화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이게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긴급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시키는 것으로서 쟁의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겁니다. 이게 발동되면 파업을 하다가 다시 일하러 가야 되는 건데요.
1: 네.
0: 그러니까 무제한 정지는 아니고요. 이게 30일 멈추는 겁니다. 그 사이에 노사가 다시 얘기를 하라는 취지인데 발동 요건은 공익사업장이거나 대규모 사업장일 경우 그리고 또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존재할 경우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노동부는 긴급조정 관련 법적 검토에 들어간 걸로 전해지고요. 긴급조정은 여태까지 딱 4번 사용됐고 네. 마지막은 2005년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때 마지막으로 됐습니다.
1: 네.

0: 이후에는 중노위가 중재안을 만들어서 강제하는 건데 이게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권을 약화시키라는 지적 시킨 건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양대노총에서는 긴급조정을 발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방준원 기자와 함께 오늘 뉴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조정식 FM 대행진 3부는 베스트 슬립 모두 투어 네트워크 KB 국민은행 제공입니다.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네, 조정식의 FM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8시 27분 지나고 있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월요일의 문을 기운차고 상쾌하게 열어줄 두 분이죠. MC배 허유원 아나운서와 함께 월요식 식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4부로 오겠습니다. 잠깐 빠빠이.
4: 알쏘! 좋다!
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4: 얼쑤 신난다!
5: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식식아 나 외로워.
1: 식식아 우리 같이 놀자.
2: 다양한 주제로 전국 식식이들을 소환해보는 시간. 오늘의 주제 회사에서 싸움 구경한 썰로 수다 떨어보겠습니다.
3: 월요 식식해.
2: 사돈의 팔촌 결혼 소식까지 알고 있을 것 같은 세상 모든 소식에 안테나를 세워둔 MC배. 이제 청취자들이 머리 안 감는 소식까지 알고 있는 상쾌한 아침을 열어주는 안테나 허유원 아나운서,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아, 우리 박명희 씨가 시배님, MC배님, 햄디님 환영해요. 네. 하셨고요. 네, 우리 김경태 씨도 MC배님은 행사하기 힘들 때 억지 텐션 올릴 때가 있나요?
5: 행사할 때 힘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때가 없어요.
1: 진짜요? 네. 찐텐이에요. 찐텐?
5: 행사하기 직전까지 힘들고. 네. 행사할 때는 힘들지가 않죠. 와, 왜냐하면 체질이다. 마이크가 너무 사랑하고 또 재밌는 일이니까.
2: 마이크를 잡는 순간.
5: 그럼요. 잡는 순간은 에너지가.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 직전까지 힘들어요. 무대 그 올라가기.
2: 직전까지 힘들 때는 오전에 좀 일찍 일어났을 때는 상쾌한 아침을 요즘 또 많이 들으신다고요?
5: 요즘에
2: 인증샷을 엄청 많이.
1: 감동이에요 진짜.
5: 오전에 이제 좀 일찍 하는 행사들이 네. 있어서 출.

0: 선생님 얼굴 너무 부담스럽게 많이 나오던데.
1: 아 그래도 이제 잘리진 않게 다 같이 나오지만 네. 정확히 잘랐습니다. 시킨 얼굴이 반이 됐습니다.
0: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월요식 시켜 오늘도 월요일 아침 함께 시작할 텐데 오늘의 네.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싸움 구경한 썰이 오늘의 주제고요. 오. 남의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는데
2: 네.
0: 이게 회사에서 일어났다 도파민이 터집니다 하루 종일 회사 SNS에서 뭐 그 얘기밖에 안 할 것 같은데
2: 네.
0: 일단은 허유원 아나운서가 먼저 우리 좀 도파민 좀 터지게 해주시면 안 돼요? KBS 네. 얘기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2: 아 근데 저는 진짜로 이제
1: 진짜로
0: 진짜 난 정말 난 믿어요.
1: 네.
0: 난 정말
1: 최근에
0: 우리 FM 댕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볼게요.
2: 아 근데 싸움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정말 그 정말 이야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0: 아 그런 싸움 사실 많지 않아요. 다른
2: 방송을
0: 분들.
2: 하다가 이제 예를 들면 뉴스를 하다가 직군 다른 직군별로 이제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1: 그렇죠.
2: 예를 들면 아나운서는 뭐 아나운서,
1: 네네.
2: PD면 PD, 네. 기술 감독님이면 감독님. 근데 그 사이에서 약간의 분쟁이 있는 걸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이런 감정이 들어간 싸움이라기보다는
1: 그렇죠.
2: 일을 더 좋은 퀄리티의 방송을 하기 위해서
1: 네.
2: 왜 이렇게 했냐.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무섭죠.
0: 저 그러니까 진짜 충격적인 거 본 적 있는데
1: 네네.
0: 예전에 그 IBC라고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하면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그 방송 센터를 만들어놔요.

0: 사모님이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요. 그날 사무실에서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만 울렸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싸움 구경도 좋고요.
1: 와, 또 신입사원이 탕비실에 있는 대리님 간식을 멋대로 먹어놓고 한마디 들으니까 그런 걸로 그러시냐라고 받아쳤다가 어휴. 예전 잘못까지 다 끌려 나왔어요. 결국 점심시간 내내 목청 높여서 싸웠고 저 도시락 시켜 먹으면서 싸움 구경했잖아요. 살짝 네. 유치하지만 이런 사연도 좋습니다.
2: 네네. 회사에서 싸움 구경한 썰. 우리 MC 배영님은 직접 네. 싸운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0: 직접 싸운 얘기? 그럼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 직접 제가
1: 생각한다.
0: 왜냐하면 싸움을 중재하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1: 아, 그러셨을 것 같아요.
0: 제가 왜냐하면 그 소위 말해서 일진 친구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모범생 친구들이 있는데 네. 저는 약간 중간계거든요.

0: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3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은 그 도파민 터지는 네. 주제요. 회사에서 싸움 구경한 썰.
1: 재밌다.
0: 네. 네. 함께하고 있고요. 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윤성근님께서 전날 술 잔뜩 먹고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해서 이사님한테 불만을 다 털어놓고 자르려면 잘라 했던 부장님이 있어요. 이사님이 어이없어 했는데 술이 덜 깨서 그냥 뻘소리라고 생각하셨대요.
2: 그렇게 생각하셔도 다행이네요.
1: 아, 근데 이거 목격했으면 너무 재밌었겠다.
2: 네. 자르라면 잘러라.
1: 잘라! 이렇게.
0: 보통 회식 자리에서 많이 하는데 다음날 다시 출근해서 하는 건 네. 약간 그 진짜 진심 반인데
1: 진심이 담겨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2: 늘 가슴에

0: 내가 오늘 운동 와서 하고 와서 그래 둘이 먹어도 최소 중짜를 먹고 싶어도 네. 서로 갈까요?
1: 먼저
0: 서로 먼저
1: 짜장면만 먹겠습니다 하는 게 하고
0: 맞다. 네. 아, 네.
2: 회사는 다릅니다.
0: 네. 홍하민 씨 회사에서 사내 부부인 두 분이 복도에서 엄청 싸우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프린트 뽑는 척 눈치만 봤는데 남편분이 집 가서 얘기하자 하자 아내분이 회사에서 또 할 말 있어.
2: 어떻게든 수습을 하려고 그랬는데 남편분은 집 가서 얘기하자.
0: 얘기가 얼음이 됐어요. 다들 숨 참고 지나갔네요.
1: 얼마나 화가 났으면. 회사에서도 할 말 있어.
0: 회사에서 부부 싸움 구경한 썰이네요. 그죠?
1: 아 너무 재밌다. 네.
2: 그렇네요. 이 사내 부부들이 의외로 많아요.
1: 많죠. 많죠.
2: 그리고 특히 많이 싸우시는 분도 많아요. 저도 전 직장에서 옆 이렇게 마주보고 앉으시는 거예요. 다른 팀인데. 여기는 남편. 여기는 아내. 그러면 뭔가 키보드로 왔다 갔다 거려요. 사내 메신저 있잖아요.
0: 타닥타닥 하면서.
2: 그걸로 싸우고 있는 거야. 말은 못하고. 내 와이프하고 딱 보려고 본 건 아니고 옆자리니까 딱 보니까.
1: 네. 아이고.
2: 무섭습니다.
0: 박하연 씨 사연도 좀 볼까요?
1: 네. 박하연 씨께서 회사에서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직원이 머리를 잡고 싸우는 걸 생생하게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2: 왜?
1: 알고 보니까 남직원이 양다리였고 깨톡을 잘못 보내서 사단이 났더라고요. 현재는 세 명 모두 퇴사했습니다.
2: 야.
1: 진짜?
0: 아니 근데
2: 한 남자를 두고 두 아니, 남자... 여직원이랑
0: 남자 직원 머리채를 잡아야지
1: 그러니까
0: 왜 여직원
1: 왜 여자들끼리
0: 둘이 머리채를
1: 그렇지?
0: 잡아 그지 않아요?
1: 남자가 제일 잘못했는데
0: 아니 그 양다리 걸친 남자한테
1: 남자만 퇴사해야지
2: 남자만
0: 회사를 걸어?
2: 그렇죠
1: 응?
0: 양다리 그러니까, 걸친 그러니까. 남자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를 거냐고 회사는 계속 다녀야지
1: 아, 이런 야. 싸움은 참 아,
2: 너무 사랑했나 보다 여직원
1: 그러니까,
2: 두 명이 그 남자를
1: 있어, 맞아, 맞아.
0: 아, 0633님 제 옆 직원이 브이로그 찍는다고 동영상을 찍다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다고 대표님과 소리 지르면서 싸웠어요.
2: 아유 대표님과?
0: 그 직원이 마지막에 차라리 저를 잘라주세요.
2: 야 한 맺힌 한으로
0: 소리를 질렀고 사무실은 정적이 됐어요. 결국 퇴사했습니다.
1: 아. 저분은 본업이 이제 너튜버이신 것 같아요.
0: 이, 아니 돼가는 거지. 그리고 이런 경우가
2: 네. 이게 의외로 많더라고 요즘에는
0: 되게 많아요. 네. 이게 특히 이제 그 진짜? 유튜브가 인기가 이제 좀 많다 네네. 보면은
2: 그렇죠, 그렇죠.
0: 회사 입장에서 특히나 이제 뭐 좀 그 전문직
2: 네.
0: 뭐 예를 들면 로펌이라든지 무슨 뭐 병원에 뭐 이제 그 부원장이라든지 뭐
2: 그렇죠.
0: 이런 데서 갑자기 네. 이 사람의 SNS나 너튜브가 잘 된다.
2: 네.
0: 그럼 이제 대표 입장에서 대표 변호사나 뭐 대표 의사 대표 원장 입장에서
1: 네.
0: 좀 약간
2: 그렇죠.
0: 좀 약간 그래.
1: 당연하죠. 네, 왜냐면은 지금 업무 시간에 그 부업을 하는 거잖아요.
0: 이런 그렇죠. 일이 많아요.
1: 네.
0: 요즘 이런 일이 되게 많습니다.
2: 근데 거기에 미묘하게 네. 그 회사를 홍보하거나 회사를 알려주는 내용이 들어가면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0: 네. 그치?
1: 그럼 좋죠. 근데
2: 녹여주면 돼요. 약간 약간 PPL처럼.
1: 맞아요. 근데
2: 그 회사의 좋은 얘기.
0: 자기 이제 그것만 딱 쌓아가고 있는 걸 보면은 네. 이제 딱
1: 좀 그렇죠.
0: 대표 입장에서
1: 허락을 받고 해야죠.
0: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죠.
2: 그렇죠. 김현희님께서는 전 직장에서 해외로 휴가 갔다 오신 분이 간식을 사오셔서 탕비실에 먹으려고 깔았는데 타팀원이 와서 먹으면서 뒷담화를 했어요.
1: 진짜?
2: 싼 것만 골라서 사왔네. 그걸 전해들은 당사자가 뻑쳐서 쟁반 뒤엎으면서 먹지 말라고 싸웠어요.
0: 아.
2: 초징 싸움이라고.
1: 이거는 좀 선 그렇죠. 넘었다.
2: 싼 것만 사왔네. 싼 것만 골라서 사왔네.
1: 진짜 이런
0: 이게 있겠어요? 근데 진짜 되게 또 네. 사무실에서 얘기 안 하는 부분들이에요. 휴가나 여행을 다녀오면
2: 네네.
0: 뭐 이렇게 뭐 초콜릿이나 그쪽에 이제 그럼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오는 네네. 그런 문화가 그렇죠. 있는 곳에서
2: 네네.
0: 그거를 또 이제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 아, 그렇죠. 어떤 어디? 체크였죠?
0: 아니 또 머리가 뭐. 몇 개인데 좀 너무 조금서 뭐라든지.
1: 근데 저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한 번. 네.
0: 약간 그 아나운서 그 실에서는 그런 게 많잖아요.
1: 아나운서 실에서 들어보진 않았고 네네. 다른 부서

0: 올해 H2LS에서 수소골드 기능성 마스크팩, 호주 건강기능식품 신유빈의 마더네스트에서 프로폴리스 맥스 스프레이 선물 세트,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젤,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스마트 블루투스 LED 스트립,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주식회사 산과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 조정식의 FM대행진 함께했습니다. 아, 우리 현희 씨가 세상 싸울 일 많네요. 하셨고, 변지한 씨도 너무 웃겨. 우린 아직 어리다.
1: 아, 맞아. 체력이 있으니까 또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2: 그러니까요. 싸우지 맙시다, 여러분.
0: 그러니까요. 자, 오늘의 식시기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의 네. 식시기에는 배달앱 상품권이 선물로 나갑니다. 우리 네. 허유원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십시오.
1: 오늘의 식시기는요. 명대사를 남기신 분입니다. 회사에서 사내 부부가 싸운 걸 목격하신 홍하미님. 회사에서도 할 말 있어! 축하드립니다.
0: 네, 배달앱 축하드립니다. 드립니다. 네. 우리 이치리님께서 답 익명으로 해달라고 네. 최고의 도입부입니다. 전화번호도 비밀로 해주세요.
2: 아, 이미
0: 워낙 깐깐한 오케이 여기는 과론 읽지 않을게요.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네. 잠깐만
2: 네
0: 제가 지금 말했죠?
1: 네.
0: 오케이.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내주셨어요.
1: 비밀을 지켜줘요. 여기, 우리 식식이 네. 지금 당황했어.
0: 번호를 먼저 읽어버렸어.
2: 비밀을 지켜둬.
0: 미안해요. 미안해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 네. 축하드립니다.
0: 큰일 날 뻔했어요.
1: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조심해야 돼요.
2: 지켜드려야죠.
0: 여기까지만 근데 보내주셨어요. 네. 뭐 뒤에 얘기가 없었습니다.
2: 네. 끊겼네요.
0: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 이야기였습니다. 네. 자,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이렇게 또 도파민 터지는 이야기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0: 네. MC 배님, 허유원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바.
2: 바바.